농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참내곰 용설이 처음 자기가 직접 찾은 먹이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참내곰 보호 연구 기지의 손님으로 섰던 용설입니다. 선조들이 생활했던 삼림은 오늘날 용설들의 새 생활 터전으로 되었습니다. 하루 종 햇살이 가장 좋은데 젊은 따오기 부부가 마른 가지와 풀잎, 이끼를 물어와 보금자리를 짓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어딘가 초라해 보이지만 몇 개월 뒤면 새끼 따오기들이 이곳에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0: 무덥고 습한 오후 시간의 울음속, 금왕색의 해남 아기 김팔 원숭이들이 오미를 꼭 끌어안고 10여 미터 높이의 수간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김팔 원숭이들은 키위와 야생 염소를 먹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 말집집에 하나둘 불이 밝혀지자 먼 길을 걸어 이곳에 닿은 아시아 코끼리 일가가 길 한길에 자리를 찾아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일 그들은 새 여성길에 오릅니다. 령대한 코끼리들은 새 집이 바로 저편의 아름다운 포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자연보호지책의 구축에 힘입어 중국의 90% 육지 생태 시스템, 71% 국가중점보호 야생동식물종들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고도 광활한 서식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 같은 하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생물 다양성,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디지털화, 군집화, 융합화 흐름이 한층 더 뚜렷해지면서 새로운 업태와 공간,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규모 이상 문화 기업의 영업 수입이 15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16개 핵심 문화 분야의 매출 성장률은 14.3%에 달해 산업 성장의 핵심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북경에서 2026 국가문화산업혁신실험구 발전대회와 문화산업혁신발전교류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 융합과 산업 군집, 문화 관광 융합 등을 중심으로 문화 산업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신품질 생산력 육성과 문화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끊임없는 진화는 전통 문화 산업의 체질 개선과 신생 분야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 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창작과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며 문화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통 방식에서 지능형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경시 조양구의 국가문의창의실험구는 기술 플랫폼 자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초고화질 영상의 디지털 제작부터 가상 촬영, 디지털 자산의 비축과 운영, 영상 기술 혁신까지 아우르며 그동안 영상 제작업계의 약점으로 꼽혔던 기술적인 한계를 성공적으로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화산업의 고도화라는 길에서 사천성 성도시가 보여준 특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성도시는 몰입형 콘텐츠 체험과 초고화질 기술, 디지털 IP 육성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집중 공략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초고화질 비디오 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총 31건의 과학기술 성과를 실제 사용하고 이를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가상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 업그레이드와 접목해 대중성 있는 유망문화 IP들을 연이어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는 저마다의 지역 특색에 맞춰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동력과 문화혁신이 서로 맞물려 시너지를 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고품질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경제와 사회발전의 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남방의 복지에 위치한 복주시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그림과 시가 일상인 한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방학 기간에 읽기 좋은 책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무엇 때문에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발전 방식의 녹색화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보치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중국식 현대화를 건설하는 본질적 요구에 근거해 내린 중대한 판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4개 측면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질 높은 발전은 녹색 발전이 보편적인 형태로 되게 하는 발전입니다. 자원 및 에너지의 제약을 심하게 받고 경제 수용량이 제한적이며 생태계가 취약한 것이 인구가 14억이 넘는 대국인 우리나라의 기본 국정입니다. 전반적으로 현대화 사회에 들어서려면 에너지 소모가 크고 오염이 심하며 오염물 배출량이 많은 성장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중공업에 편중되고 에너지구조는 석탄에 편중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될 추세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주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약 830kW였는데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와 에너지구조의 녹색화, 저탄소화 전환

0: 남력이 비교적 크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관건기가 바특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모하며 대량으로 방출하는 조방형 생산 방식을 개변해 자원 이용의 효율화와 녹색 발전, 저탄소 발전, 순환 발전을 토대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습근병 청소기는 녹색 발전, 순환 발전, 저탄소 발전은 현 시대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방향으로서 발전 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인 범위에서 볼때 녹색화, 저탄소화 전환은 경제구조 고도화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매우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의 발전 태세로부터 볼때 한편으로 녹색화 전환으로 인해 저렴한 요소 원가 우세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 생산 함수가 재구축되고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가 추진되면서 새로운 성장점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 녹색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면서 풍력 발전 제조업과 태양광 발전 제조업의 생산 능력, 신규 설비 용량 규모와 누적 설비 용량 규모가 10년 가까이 꾸준히 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거대한 전통 산업 녹색화 승격 및 개조 수요와 녹색 소비 수요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녹색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우리나라에서 2천여 개 녹색 공장과 170여 개 녹색 공업 단지를 세워 녹색 소비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2021년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녹색 산업은 새로운 기술을 육성하고 새로운 경영 방식을 산생시키며 새로운 공급을 창조하고 새로운 수요를 형성하는 등 방면에서 거대한 역할을 발휘해 질 높은 발전에 강대한 녹색 발전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셋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질 높은 발전은 곧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인민의 기본적인 수요도 크게 변화되었는 바 여기에는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에 대한 수요는 물론이고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수요도 포함됩니다. 그리하여 인민의 생활 지수와 행복 지수에서의 생태 환경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화 전환을 추진해 녹색 산업과 저탄소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녹색 소비를 재창하며 녹색적이고 저탄소적인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형성을 추진함으로써 이민에게 보다 양질의 생태 제품을 제공하고 생태 보호, 경제 성장, 민생 개선의 통일을 적극 실현해야 합니다. 넷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안전한 발전을 실현하는 유력한 보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1차 제품 소비국으로서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동, 알루미늄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입 레원지도 집중되어 있어 공급 안전을 보장하는 데 위험성이 큽니다. 질 높은 발전은 곧 자원 이용률을 높이는 발전입니다. 공급 측에서 수입은 확충에 주력해 신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특히 수요 측에서는 절약과 집약화를 실현해 지출 절감에 주력하고 전면적인 절약 전략을 실시하며 에너지 자원의 수급 부족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수입 의존도와 공급 보장 안전 위험을 낮춰 경제와 사회 발전 행정이 에너지 자원의 공급 부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24 당대회의 포치에 따라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와 저탄소화를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건적인 조치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녹색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조세, 금융, 투자, 가격 관련 정책 및 기준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선진 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 응용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방면의 사업을 잘해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근적인 일환으로 되는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남방의 복지, 복주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95번째는 남방의 복지에 위치한 민월의 도, 복주입니다. 요요하게 흐르는 민강이 도시를 흘러지나고 도심에는 세 산과 두 탑이 지켜서 있으며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온천수가 도시의 독특한 운치를 가미합니다. 복건성의 성도인 복주는 동남면에 민강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바다를 마주한 복주는 동남연해의 유명한 고성이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무역항입니다. 복주는 22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입니다. 월왕 9천의 제8대 손인 무제가 기원전 202년 한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멸한 공으로 민월왕에 책봉된 후에 복주의 야산 기슭에 야성을 축조했습니다. 282년 복주 대수 엄고가 자성을 축조했고 그 후 진나라 때 중원의 사대부들이 북방의 란을 피해 대거 남하해 복주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나라 후반에도 중원의 귀족들이 대거 남하하고 송나라 때에는 정치의 중심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중원인과 민월인 간 대통합을 통해 복주는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고 성곽의 규모도 점점 더 확대됐습니다. 복주성은 역대로 수차 증축했습니다. 천여년 전 당나라 후반에 민왕 왕심지가 협성을 축조하면서 경치가 수려한 어산과 오산, 병산을 성 안에 포함시켜 복주는 산이 성 안에 있고 성이 산 중에 있는 독특한 도시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북성 때인 1066년 복주 대수 장배곡이 복주인들을 동원해 용수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따라서 온 성 안에 로금이 우거진 복주는 용수나무의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복주성에는 어산과 오산, 병산, 시산이 도심에 우뚝 솟아 있고 백탑과 오탑이 서로 마주보고 민강이 도심을 흘러지나며 세계산 두 개 탑, 한 갈래 강물의 독특한 구도를 형성합니다. 복주 도심에 위치한 어산은 모양이 거대한 거북이를 방불케 합니다. 랑오점과 의오현, 응오석, 접오문 등 산 중의 명소 이름에도 모두 자라 오자가 들어갑니다. 어산에는 또 평원대와 척공사, 구선관, 천군전, 대토전을 비롯해 많은 명승고적이 산재해 있으며 송나라 때부터 조성한 마의 석각도 100여 곳이나 됩니다. 현재 복주의 유명한 명소로 된 삼방치랑은 옛날 복주성의 골목이었습니다. 세 개의 동네와 일곱 개의 골목을 말하는 삼방치랑은 옛날 귀족들이 살던 구역으로

오늘날도 건물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품격을 유지하고 가옥들 사이에는 수십 개의 정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골목이 얼기설기한 삼방치랑은 골목 바닥에 석판을 깔고 건물은 하얀 담벽에 청색의 기와를 얹어 산뜻합니다. 건물마다 엄밀한 구도와 정교한 공법을 자랑하는 삼방치랑은 민월 고성의 가옥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1500여 년 전에 조성을 시작한 서선산은 남북 방향으로 뻗은 중심선에 천왕전과 대응보전, 법당, 장경루 등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데 건물이 높고 넓으며 아늑한 정원이 건물들을 둘러싸서 조화롭습니다. 고산 산허리에 위치한 용천산은 천여 년 전 민왕 왕심지가 세운 것인데 구도가 교묘하고 공법이 정교해 복근 사찰 중 으뜸이라는 미명을 자랑합니다. 용천사에는 또 수십 개의 사리와 2만여 권의 불교 경전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병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화림사 대전은 장강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964년에 건설을 시작한 화림사 대전은 웅장한 건물과 정교한 공법, 못 하나 사용하지 않은 교묘한 건축 기법을 자랑하는 동시에 뚜렷한 민월의 지방 특색도 드러냅니다. 바닷가의 추로라 불리는 복주는 예로부터 교육을 중시해 민왕 왕심지가 초현원과 사문학 등 교육기관과 학당을 설립해서부터 1866년 중국 최초의 근대 해군학교인 마미선 정학당이 설립되기까지 천여 년 동안 복주의 학구열은 식을 줄 몰랐고 인재가 많이 났습니다. 북송의 관리이자 유명한 서예가인 채양과 청나라 대신이자 애국 정치가인 림측서, 양무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신보종, 화교의 두령이자 민주혁명가인 황래상 등이 그 대표입니다. 복주인들은 예로부터 세상을 보는 안목과 넓은 흉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50여 개 나라와 지역으로 간 250여만 명의 화교들은 현지에서 중국인들의 우수한 미덕을 실천하고 중국의 전통 문화를 보여줍니다. 세계 중국인 갑부라 불렸던 림소량과 세계 설탕의 왕 곽학년, 담배의 왕 채운위, 목재의 왕 황쌍한 등은 해외 창업에 성공해 자신들의 행동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복주인의 정신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복주는 온천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남북길이 5km, 동서너비 1km의 범위의 지하에 온천이 집중되어 있는데 온천수의 수온이 높고 품질이 뛰어나며 물량이 많고 칼슘과 철분을 망라한 수십 가지 광물질이 함유돼 복주는 명실공히 온천의 도시입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는 복주의 요리 불도장은 취춘원을 차린 정춘발이 개발한 음식입니다. 상어 지느러미와 해삼, 전복, 닭고기, 돼지 족발, 조개를 비롯한 20여 가지 식재료로 만든 불도장은 맛이 고소하면서도 깊어 국빈연에도 자주 오릅니다. 전한대에 의하면 100여 년 전에 청나라 때 복주 관전국의 한 관원이 복주 포정사 주련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로부터 주련은 그 집에서 맛본 한 가지 음식을 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닭고기와 오리고기, 양고기, 소시지 등을 뚝배기에 넣어 끓인 것인데 맛이 깊고도 담백해 주련은 집에 돌아간 다음에 개인 요리사 정춘발에게 그와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 시켰습니다. 정춘발이 주인이 설명하는 대로 음식을 만들었으나 맛이 별로였습니다.

주려는 조춘발을 데리고 관전국 관리의 집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불도장의 조리법을 배우고 돌아온 정춘발은 기존의 식재에 다양한 해물을 넣어 더 깊고 진한 맛을 냈습니다. 그 후 정춘발은 주련의 집에서 나와 음식점을 차리고 불도장을 전문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선비 몇 명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 음식을 맛보고 나서 모두 맛이 일품이라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뚝배기 뚜껑을 여니 육향이 멀리 퍼져 부처도 그 향기에 좌선을 그만두고 담 넘어 오겠네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로부터 복수전이라 부르던 이 음식은 불도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남방의 복지에 위치한 복주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내 여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그림과 시가 일상인 한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1: 내몽골 바이안 호리에 살고 있는 오대범은 또래 대부분처럼 집에 있는 양 오리의 끊임없는 울음소리에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또 식사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채소온실에서 나올 때 왼손에는 샐러리 한 묶음, 오른손에는 빨갛게 익은 토마토 두 개, 오이 하나를 들고 나오는 풍경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웃집과 비슷한 젊은, 엇비슷한 높이의 단층집이지만 집안에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실에는 온갖 물감과 화지가 가득하고 아름답게 그려진 수목화가 자유롭게 펼쳐지며 폐기된 수도꼭지는 알록달록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집 대문의 춘년 역시 오대범이 부모님과 함께 그린 것입니다. 대범이는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집에 돌아왔을 때 집 문을 열던 순간의 충격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대범은 레몽골 대학 애니메이션 전공에 합격한 후 방학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나가 스케치를 하곤 했습니다. 부녀는 그림 도구를 펼쳐놓고 나란히 앉아 조용히 같은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대범이 대학 시절 그림을 잘못 그리게 했다고 어머님께 하소연했을 때 엄마가 전화로 우리 집 강아지가 고양이를 끄는 모습을 그리면 어떨까? 개썰매처럼 뒤에 고양이가 앉아있는 거야 라고 제안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재미있다고 생각한 대범이는 엄마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했고 엄마는 연필로 한번 그려봤는데 그려진 강아지가 너무 귀엽고 정말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방학만 되면 대범은 집에 돌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집에는 그녀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림 전시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행 가방은 그녀가 조금씩 모은 보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쁜 그림체, 하드디스크에 담은 영화들까지.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신나는 일은 제 가방에 뭘 가지고 왔는지 얼른 보여드리겠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대범은 엄마의 일상에 웃음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 빠진 후로는 엄마가 잔소리를 할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딸이 준 다이어리에는 가을에 노란 라겹을 붙이기도 하고 딸의 가장 귀여운 모습을 그려놓기도 하면서 평범한 나날이 그렇게 달콤해졌습니다. 오대범의 첫 직장은 항주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 아버지가 가르쳐준 첫 그림, 둘이서 끝없이 즐겼던 보물찾기 놀이, 그리고 언제 가도 질리지 않았던 가게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쇼핑을 가면 저 장난감 좀 만져봐라 하며 주인과 상의해 장난감을 만져보게 했어요. 조나 통화에서 대범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썼던 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뜻밖에도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대범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시를 쓰고 딸이 그림을 곁들여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쓴 시를 낭독하여 녹음해 딸에게 보냈고 대범은 기차 안에서 출장을 가든 하나하나 듣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 적석에서 영감을 얻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시에 맞춰 그린 그림을 볼 때마다 항상 놀라셨어요. 내가 이 시를 이렇게 리해했구나 하시면서 그러면서 다음 시를 쓸 더 큰 동기를 얻으셨어요. 아버지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은 과거라는 어린 양. 어떤 일은 잊혀져다가도 다시 떠오르기도 하지. 잃어버렸던 어린 양을 되찾은 것처럼 때로는 영영 떠오르지 않기도 하지. 내 어린 양이 혹시 늑대를 만난 것은 아닐까. 오대범이 만든 인터넷 계정의 이름은 초범협. 근심을 초월할 수 있는 협객이라는 뜻입니다. 부녀가 계속해서 올리는 시와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적 그네를 데리고 세상에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었고 어른으로 성장한 그녀가 다시 부모님께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해주었네요. 이 글을 보고 대범은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시, 어머니의 그림을 모인 지 10년, 이제는 잘 정리해서 남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2020년 대범은 항주의 직장을 그만두고 내몽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범은 아버지가 그동안 쓴 시를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시집 제목은 아버지의 동명시, 시가 오지 않았다에서 따왔습니다. 거북이는 오지 않았고 잠자리는 오지 않았고 작은 벌레도 오지 않았네. 그리고 나의 시도 오지 않았네. 새 책을 펼쳐보며 엄마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를 쓰지는 못하지만 하루하루 시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집 앞 온실에서 엄마는 3분의 1은 채소, 3분의 1은 과일나무,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에는 반드시 꽃을 심습니다.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시처럼 만들 수 있을까? 대범은 가족 셋의 작품을 갖고 각종 책 전시회, 예술제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술제에서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얻은 것은 돈 이상의 가치였어요. 그들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대범에게 묻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시는데 계속 그리도록 격려해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작품이 나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범의 계획표는 거의 아버지의 시와 어머니의 그림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2년 아버지는 녹내장 진단을 받았고 시력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대범은 아버지를 모시고 단둘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소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아버지가 볼 수 있는 풍경을 더 보여드리고 후회를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내몽골 바얀호루를 출발해 대범은 아버지를 고향 사막으로 데려가 햇볕을 쬐게 하고 하남 정주에 가서 황하 물소리를 듣게 했으며 항주의 소호도 보여주고 강소 남경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시장도 보고 아파

0: 산뜻한지를 산책하며 휠체어를 밀고 온갖 꽃향기 가득한 공원으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다양살이하는 동안 대범은 아버지를 모시고 도서 토크 행사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공유회 도중 갑자기 밖에 폭우가 쏟아져서 누군가 우리 모두 책이 있는 시 한 편씩 읽어보자고 제안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미 완전히 실명한 아버지는 선글라스를 쓰고 휠체어에 앉아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이 자기 시를 한 편 한 편 읽어준 것을 듣고 딸에게 자랑하며 속삭였습니다. 내 시 참 잘 썼지? 아버지는 대범에게 편지 쓰기라는 시를 써주었습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단다. 글자 하나하나는 모두 장난치는 어린 양이란다. 부디 정성껏 돌봐다오. 푸른 초원 후에 아름다운 천국을 환상해보렴. 대범은 이 시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시와 어머니의 그림이 함께하고 그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결코 놓지 않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오대범은 부모님의 창작 상태를 매우 부러워합니다. 부모님께 영감을 주어 그들만의 열정을 찾도록 도울 수 있었던 대범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생활이 바로 꿈꾸던 삶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라디오로 듣는 세상, 그림과 시가 일상인 한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지는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여름방학에 읽을 만한 책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작품은 지구의 심장 소리를 들으라. 지구의 깊숙한 곳을 향한 용감한 탐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튼튼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작가 하건영이 창작한 이 보고문학 작품은 심지탈임과학 1호 시추정 1만 멘터 시추의 웅장한 과정을 전경으로 보여주며 중국의 심지탐사가 영리에서 세계 선두로 도약하는 로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신시대의 대국중기 배후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어린 독자들은 과학탐구의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막 로전 사이에 소리 없는 견지가 있고 지구 중심을 향한 탐사자들의 끈질긴 도전이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요람. 강서성 위도현 한 객가인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련성이라는 할머니는 모두에게 깊은 사랑을 받는 자상한 로인입니다. 1934년 여름, 련성 할머니의 아들 박미수는 홍군에 입대하여 부대를 따라 이동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며느리가 낳은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하고 생생하게 펼쳐지는 이야기, 피와 불의 역사와 성장서사는 이 작품이 작은 장면적 서사와 작은 인물에 대한 관심을 통해 소소한 의미에서 큰 의미를 드러내는 혁명적인 서술 모식을 확립했습니다. 다음은 강자심. 작가 마전사가 쓴 이 작품은 아동의 시각으로 10세 소년 성야가 어머니를 따라 작은 섬으로 이주한 후에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섬에서 성야는 강한 자기장 장치가 친구 류창수의 성공적인 수술을 돕는 것을 목격합니다. 저자는 강자기장 과학중심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조사하고 상세한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강자기장 실험장치가 무에서 유로, 뒤따르던 대로부터 세계 기록인 45.22만 가우스를 돌파하기까지의 전 도약 과정을 전경식으로 생생하게 펼쳐 보입니다. 다음은 지능 묻은 축구공. 이는 작가 오몽춘이 쓴 현실주의 아동소설로 섬서성 남부 한 시골 축구 소년의 성장과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진령 산맥의 깊은 곳에서 소년들은 축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작품은 진령 산맥 남쪽 기슭에 있는 한중 지역의 독특한

아름다운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및 민속 풍물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산간 지역 인민들의 불굴의 생존 의지와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동경과 추구를 구가했으며 시골 마을의 큰 변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산을 만나리라. 이는 구공호 작가 왕록이가 쓴 아동소설입니다. 소녀이라는 지나친 관심과 평가하는 성적을 피해 학교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마치 증조 할머니가 남긴 20여 마리의 양처럼 하라산 사이를 막막하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비록 선생님과 어머니가 여러 번 그에게 재입학을 권고했지만 그는 모두 회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집을 떠났던 아버지의 귀환은 가정의 곤경을 완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생활에 짓눌려 숨이 막혔고 방향을 잃고 어쩔 바를 모르던 이라는 문학 속에서 삶의 빛과 방향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다음은 천막 서커스단.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는 텐트, 갈 곳이 없는 동물들, 텐트 꼭대기에서 별을 보는 한 어린이, 이곳은 천막 서커스단입니다. 화려한 무대도 없고 전문적인 조련사도 없으며 아버지와 동물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정만이 남아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박수 소리가 사라지면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이 안식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소년 잠두는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긴 로정에 나섭니다. 양주대학 문학원 겸직 교수인 탕성란이 쓴 이 작품은 작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년과 작별하고 친구와 작별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줄 알았던 서커스단과 작별합니다. 소년 잠두는 기나긴 로정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읽는 법을 배우고 리해하는 법을 배웠으며 가장 소중한 기억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상 영화관 도서관이었습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중경 펭수연 산사태와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타이의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캄보지아 수상을 접견했습니다. 뉴스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9시 10분경 중경 펭수엔 한가 가두에서 발생한 산사태에서 여러 명이 매몰되어 연락이 도절됐습니다. 재해 발생 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수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소속인 습금평은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중경 펭수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여러 명이 연락이 도절되었다면서 수색과 구조를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부상자 치료와 사후 처리 등 업무를 타당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한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류사 사례를 방지하며 지질 재해 등 잠재적인 위험 부담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이 안전 업무 책임을 한층도 관찰하고 관측 조기 경보와 위험 제거 순찰을 강화하며 재반 업무를 철저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장 정숙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은 회시를 내려 중경시가 전력을 다해 구조 처리, 부상자 치료, 재해지호, 주민 배치 등 업무를 잘 전개하고 2차 재해를 엄격히 방지하도록 잘 지도하고 도와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의 책임을 한층도 강화하고 위험 부담 요소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재해 예방과 대응을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중공장 정축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이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을 인솔해 현장에 가서 구조 처리 업무를 주도했습니다. 중경시는 현장 수색과 구조, 부상자 치료, 사후 처리 등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업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17일 오전 습금평 국가수석이 상해 세계 접견실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회의에 참석한 국가원수, 정부 순회자, 국제기구 책임자 그리고 각국 대표단 단장들과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열렬한 박수소리 속에서 습금평 주석은 손잡고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당면 세계의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이 신속히 진행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전례 없는 활성기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기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면의 도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시대의 질문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계가 사고를 시작할 때 인류는 어떻게 기계와 함께 지낼 것이고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이 윤리를 도전할 때 관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고 격차가 계속 벌어질 때 보편적 혜택은 어떻게 실현될지 중국은 각국이 인간 본위를 중심으로 하고 선의를 지향하는 리념을 견지하여 인공지능이 공동 본능을 촉진하고 공동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동료 원유로 되도록 하며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주장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이와 관련해 네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개방과 상생을 견지하면서 혁신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어렵게 마련된 역사적 기회를 장악하여 오픈소스 개방과 협력 공유를 장려하며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현장 응용을 전면적으로 촉진하고 전통 산업의 개조와 승교, 신흥 산업의 육성과 발전, 미래 산업의 선제적 배치를 협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에 힘을 실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 부담 의식을 강화하여 안전과 통제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다양한 내생적 및 파생적 위험 부담을 중시하면서 법률 규정, 기술 관측, 위험 부담 조기 경보,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고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며 인공지능이 항상 인간의 통제하에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 해석하거나 자국의 안보를 다른 나라의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셋째, 포용과 융합을 장려하여 운명 간의 상호학습을 촉진해야 합니다.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통해 인공지능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문명의 리해와 포용을 증진하며 다양한 문명의 교류와 상호학습을 촉진하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문명의 백화원을 정성껏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화합과 협력을 창도하여 글로벌 관리를 완비해야 합니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의 중요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며 인공지능 발전 전략, 관리 규칙, 기술 표준의 연계와 조류를 강화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가진 글로벌 관리 구조를 조속히 형성함으로써 이 첨단 기술이 인류 사이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디지털 지능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적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가 중국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시작이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은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총사진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기회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견지하면서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주체가 공생하고 번영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경제의 핵심 산업 규모는 이미 1조 원을 넘어섰고 중국 지능형 제조는 중국식 현대화에 또 다른 빛나는 영향으로 되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중시하면서 관련 법률 규정, 정책 제도, 응용 규범, 윤리 준칙을 지속적으로 완비하여 인공지능의 안정성과 신뢰성, 통제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항상 국제 공공재의 제공자로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중국의 방안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가 상해에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호소에 부응하고 국제사회를 단합시켜 인공지능 발전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로 인공지능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종표로 될 것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을 더욱 지원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발전 도상국을 대상으로 5천 개의 인공지능 특별 연수 및 강습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안 아랍연맹, 아프리카연맹, 라틴아메리카 까리브해 공동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 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할 것이며 기상지능형 조기경보 방안인 마조가 30개국에 적용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더욱 개방적인 자세, 더욱 실용적인 행동, 더욱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 측과 함께 인공지능 발전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고 인류 사회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 캄보지아 훈 마넷 수상, 타이 앗누린 총리,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협정 서명식이 상해에서 열린 것을 열렬히 축하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중요한 결을 높이 평가했으며 습금평 주석에 제안한 창의와 조치에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각 측은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가장 큰 발전 기회로 될 것으로 되지만 잠재적인 위험 부담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능형 기술의 선의적인 활용, 포용적 혜택, 안전 통제 가능성을 창도하면서 발전 도상국을 적극 지원해 관련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국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책임 있는 대국으로의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각국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가들의 공평하게 혜택을 주고 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며 글로벌 디지털 지능화 격차와 남북 발전 격차를 해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각자가 협력하여 이를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가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번영하며 어떤 나라도 뒤처지지 않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대회는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주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월 16일 저녁 습금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세계 접견실에서 대회에 참석한 국제기민들을 위해 환영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책이 정설상,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진길령이 개막식을 주재했습니다.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손잡고 공중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국가 속이 7월 17일 오후 상해 소규 호텔에서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타이 아누틴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타이의 친선은 천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은 진심으로 대하고 마음으로 교류하며 중국과 타이는 한 가족이라는 우정을 맺었습니다. 중국은 타이와의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시종 타이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타이 양국이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한층 더 증진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함께 도전에 대응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지속 가능한 중국과 타이 운명 공동체를 신속히 구축하여 양국의 현대화 과정에 조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은 타이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고 타이 새 정부의 순조로운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하여 중국과 타이량 측은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양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의 2+2 전략대화 기지를 잘 활용하여 전략적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타이 구간 철도 건설과 중국 라오스 타이 철도의 상호 연결을 가속하고 인공지능, 항공우주, 청정에너지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관광, 미디어, 교육 등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인민이 전

을 조성해야 합니다. 중국은 타이가 국제화 지역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중국아시안, 란창강 메콩강 협력 등 다자 기제 내에서 타이와 긴밀히 조율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타이 캄보지아 국경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타이 캄보지아 양국 인민의 공동의 장기적인 리기에 부합함으로써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누틴 총리는 총리 신분으로 처음 중국을 공식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타이가 언제나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이고 양국은 시종일관, 상호 존중, 상호 신뢰, 상호 지지를 이어왔습니다. 타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지합니다. 타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고위급 왕래를 긴밀히 하며 무역, 투자, 첨단 기술, 상호 연통 등 다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확대하고 인터넷 도박과 통신 사기를 공동 단속하며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협력을 전개하여 양국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습권평 주석이 제안한 4대 글로벌 창의는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타이는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타이는 중국과 함께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여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 발전 번영을 촉진할 것입니다. 타이는 캄보지아와의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진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이 발휘한 공평하고 공정한 역할에 찬성을 표합니다. 습권평 국가 수석이 17일 오후 상해 석유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중국을 업무 방문하고 있는 캄보지아 훈만의 수상을 접견했습니다. 습권평 주석은 중국과 캄보지아 양국이 고락을 함께하고 상부상조하며 쌓은 철 같은 친선은 세월의 세례와 빗바람의 시련을 이겨냈다고 표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국과 캄보지아의 친선은 일시의 친목이 아니라 풍운 변화와 세대적인 공감을 통해 이어져 온 것으로 쌍방의 공동의 소중한 제보입니다. 쌍방은 양국 로세대 지도자들이 육성한 철같은 친선을 전승해야 합니다. 습권평 주석은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단결 협력을 밀접히 하며 다이아몬드 류가 협력 함의의 내실을 다지면서 신시대 전촌 후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 건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양국 인민을 위해 더 좋은 복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석분평 주석은 중국 공산당은 당을 관리하고 당을 발전시키며 당을 강하게 하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신시대 당 건설 사상을 형성했다면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방대한 힘을 지속적으로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캄보지아 인민당 창립 75주년으로 중국은 캄보지아와 당 관리,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하면서 신시대 중국 캄보지아 5호 협력의 길을 확고히 걸어갈 것입니다. 양측은 중국과 캄보지아 정부 간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발휘하여 공업 발전 회랑과 어미 회랑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략, 농업 등 전통 산업을 최적화하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캄보지아의 국가 경제와 민생에 유익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과 캄보지아 외교, 국방, 공안 3+3 전략 대화 기제를 잘 활용하여 가짜 제조와 밀수 타격, 인터넷 도박, 통신 사기 등 과경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고 공동 리익과 안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함께 4대 글로벌 창의 리행을 추진하고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캄보지아와 타이가 효전 태세를 공고히 하고 점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양국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리기에 부합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타이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훈만의 수상은 중국이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며 습권평 주석이 제안한 중요한 리념과 주장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에 중요한 우위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와 중국 고위층은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풍성한 협력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캄보지아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중국이 장기간 제공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캄보지아의 대중국 우호 협력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캄보지아는 중국과의 운명 공동체 건설에 적극적으로 진력할 것입니다. 캄보지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중국과의 전통적인 친선을 전승하고 양국 지도자들이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양국 간 무역을 확대하며 인프라 등 주요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하고 통신 사기를 강력히 단속해 양국 관계 발전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캄보지아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화해와 대화를 촉진하여 캄보지아 타이 국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캄보지아는 대화와 담판을 견지하면서 정세를 완화시킬 것입니다. 습금평 국가 속이 7월 17일 오후 상해 소규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구테레스 선생은 유엔 사무총장을 맡은 10년 동안 유엔을 인솔해 다자주의를 확고히 수호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의 글로벌 관리를 추진하고 유엔의 개혁 행정을 시작한 데 대해 중국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새 중국이 유엔 합법적 주의를 회복한 지 5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5년 동안 중국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 항상 유엔을 확고히 지지해왔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인류 운명 공동체와 4대 글로벌 창의를 제안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바로 유엔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유엔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프랑스 교수가 중국 경제의 탄력성 뒤에는 눈부신 혁신 활력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행정관리학원의 금융학과 교수 아칠레 아베는 얼마 전 상반기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또한 중국의 연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 국제통화기금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칠레 아베 교수는 최근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보여주는 탄력성은 장기적인 산업 전환 추진과 지속적인 적응 능력 향상의 결과라면서 그 뒷면에는 기술 혁신의 활력이 눈부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국내 생산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이달 초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 전망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된 몇 안 되는 주요 경제 중의 하나입니다. 아베 교수는 상반기 중국 경제의 성과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첫째, 중국은 신품질 생산력을 빠르게 육성하고 고급 제조, 첨단 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역 보호주의 등 외부 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중요한 지지대로 작용해왔습니다. 셋째, 중국의 수출은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거시정책이 정밀하고 강력하여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를 이끌어 경제 성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은 세계의 중요한 산업대국일 뿐만 아니라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문명대국이기도 합니다. 아베 교수는 수차 중국을 방문했다면서 북경, 상해, 광주, 가흥 등 도시들을 돌아보았고 최근 6월에는 중국에 한 달 동안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이 글로벌 획기적인 혁신의 중요한 발원지로 되고 있으며 친환경로의 전환과 인공지능 등 분야의 발전이 활발하여 세계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동력 배터리 등 신에너지 자동차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완전한 산업체인과 규모의 리점을 바탕으로 중국은 친환경 기술 비용을 크게 절감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발전 도상국들이 에너지 전환으로 혜택을 보게 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의 고성능 대형 모델과 재화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로봇 등 스마트 장비의 제조업 응용을 가속화함으로써 생산 방식을 깊이 있게 변화시켜 산업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의 기술 혁신은 외국 기업들에게 더 넓은 협력 공간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연구개발 혁신, 스마트 제조 또는 친환경 저탄소 등 산업 분야에서 외국 업체들은 중국 동반자들과의 더 깊이 있는 협력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산업 승격을 실현하는 기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거대한 시장 수요는 글로벌 친환경 기술과 저탄소 해결 대안에 대한 중요한 발전 공간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 고온이 유럽 국가들을 휩쓸면서 에어컨 등 중국 가전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베 교수는 이는 중국 제조의 경쟁력 향상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디의 포타스 프리트 에이컨이 매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제품은 유럽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개발돼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 기업들이 빠른 혁신, 완벽한 공급망 및 강력한 공정화 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첨단 기술을 고품질 소비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업체들이 과거 비용 우세에만 의존하던 데로부터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의 연간 특허 신청 건수가 약 180만 건이라면서 이런 성과가 빠르게 현실 생산력으로 전환되어 기업과 산업에 널리 활용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교수가 중국 경제 탄력성 뇌는 눈부신 혁신 활력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시간에 결일특별프로그램 평호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전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청해호의 생태환경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추적 시간에는 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 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길에서전진하고
3: 배움의전당에서진보하는학습시간
0: 오늘은지난시간계속으로결일특별프로그램평호근인습근평이좋아하는전고제4부전자만홍의봄날통일전선편다섯번째부분보내드리겠습니다
4: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하는로정에서우리는반드시통일전선의특성을충분히파악하고가장광범위한애국통일전선을공고히하고발전시켜야합니다사회각계각층의여론과민의를충분히반영하고표달하며중화민족의모든지혜와역량을광범위하게결집시켜야합니다위기속에서새로운기회를육성하고변곡속에서새로운국면을열어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위해새로운장을엮어가야합니다그렇다면신시대의우리는어떻게통일전선을견지해야할까요습근평총서기의론述를함께살펴보겠습니다
5: 等闲时的东风面万紫千红总是春在中国共产党领导下经过近七十年奋斗我们的人民共和国茁壮成长正以崭新的姿态屹立于世界东方新时代属于

곳으로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도시꾼은 남송 리학태가 주위에 봄날이 지나왔습니다. 주인은 철학자이자 사상가로서 그의 눈에서 시와 사의 주요 기능은 서종이 아니라 리치를 설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익숙한 두보의 추냐 효우는 생동감이 넘치고 정감이 가득하게 비를 노래한 시입니다. 그는 비를 묘사할 때는 단순히 비를 표현할 뿐 의도적으로 슈만 천리를 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봄날은 시로 리치를 논하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를 묘사할 때는 단순히 비 자체를 표현할 뿐 의도적으로 슈만 리치를 담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주위의 봄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는 시로 리치를 논하는 대표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봄날의 경치를 그린 것으로 화창한 봄날 시인이 사수 강가를 그릴며 따스한 동풍을 맞고 꽃들이 화사하게 만발해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는 생기 넘치는 봄 경치를 즐기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표면적으로는 봄 경치를 묘사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조희가 공자 성인의 도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표현했습니다. 여유롭게 얼굴에 봄바람 느끼니 천자만홍 언제나 봄이오라. 여기에서 천자만홍은 실제로 학술 사상의 백화제방을 말합니다. 국가 통일과 민족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고궁 박물관에는 특별한 몽골족의 허리칼 한 자루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귀중한 허리칼은 몽골족 토르후트 부족이 조국을 향한 마음으로 만리를 넘어 동쪽으로 이동해 조국에 귀환한 장엄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말년 몽골족 각 부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자 토르후트 부족은 서쪽으로 이주하여 볼가강 류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건종 35년 토르후트 부족은 봉기를 일으키고 동쪽으로 조국으로의 귀환을 결의했으며 수장 오바시는 약 17만 명의 부족민을 이끌고 만요리에 달하는

0: 화를 건종재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궁 박물관에 소장된 그 호리칼입니다. 토르호트 부족은 온갖 난관 속에서도 동쪽으로 조국으로의 귀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자신의 운명을 중화민족 전체의 운명과 긴밀히 연결시켜야만 비로소 전도와 희망이 있습니다.
1: 실제로 그러합니다. 여러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중화민족 전체의 운명과 단단히 연결시켰을 때 비로소 전도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동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동에서 분발하자.
3: 오늘은 청해호 생태 환경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청해호 북해안에서는 고온의 바람이 호수를 스치면서 물개 위에 미세한 은빛 무늬들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해성 해북 장족 자치주 강찰현 천길향의 관어대에 오르면 경이로운 그림이 눈앞에 생생히 펼쳐집니다. 수천 마리의 갈색의 황위떼가 강에서 물이 지어 헤엄칩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길을 막는 돌계단을 만나면 힘껏 꼬리를 쳐 계단을 뛰어넘어 가는데 그 튕기는 물보라가 햇빛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납니다. 네, 지금은 매년 진행되는 청해호 황위의 회유 시즌입니다. 황위는 학명이 청해호 누드 잉어로 청해호의 특유 물고기입니다. 황위의 몸 전체에는 비늘이 없고 추위와 염분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해호 생태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청해호의 물은 염분 함량이 높아 물고기 알이 자연적으로 부화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성숙한 황위들은 청해호를 떠납니다. 고기대는 청해호에 흘러드는 천길하, 사유하, 부하하, 길르맹하, 하르케하 등 하천을 거슬러 올라 상류의 담수 수역에서 알을 낳고 개체군의 번식을 완료합니다. 물고기떼가 강을 가득 메우고 계단을 뛰어오르면서 반은 물, 반은 물고기라는 독특한 생태 경관을 이룹니다. 네, 이런 성황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길향 신천촌 주민 화단은 대대로 호숫가에서 살면서 호수 지역의 생태 변화를 목격해왔습니다. 그는 초기에 호수에만 의존하여 과도한 어획을 했고 여기에 청해호의 생태 환경이 악화되면서 황해들이 급감하고 심지어 개체군 멸종의 임계선에 이르렀다고 소개했습니다. 황위 자원을 보호하고 이 귀중한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며 청해호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청해성은 1년의 보호 작업을 진행하고 호수를 전면 봉쇄하여 어획을 제로화하는 보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강찰에는 또한 하천 수문 및 댐 개조와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7개의 어도를 건설했습니다. 호수 주변 주민들도 호수 순찰과 물고기 보호, 생태 복원 작업

0: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해호 생태보호의 기초 세력이 되었습니다. 전길향 생태관리원 조일걸은 수년째 호숫가에 주둔하면서 순찰과 근무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회유 시즌 동안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 지역을 순찰하면서 황류의 회유 통로를 지키고 생태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조일걸은 초기에는 강이 황폐하고 수채가 탁하며 쓰레기가 널려 있어 황류는 보기 드물었고 물새도 찾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강물이 맑아지고 물고기떼가 가득하며 물고기와 갈매기, 가마오지가 이곳에 서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황류의 회유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급류에 맞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지 않은 날에는 이른바 교통체증을 겪거나 심지어 좌초되기도 합니다. 강찰현 종합행정집행국 전길집행조 조장인 구지비는 전길하를 따라 몇 번이나 걸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년 황류 회유 시즌마다 우리는 회유 하천에 대해 24시간 잠복 및 전지역 실시간 수차를 진행하고 하천 수문 관측을 실시하며 실시간으로 하천 수류 변화 상황을 파악하고 하천 단류, 황류 좌초 등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즉시 긴급 구조를 실시하여 황류의 생존율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구지비는 관할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도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야생 황류의 번식 생존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인공증식 및 방출의 정상화가 황류 개체수를 늘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래성은 청해호에 총 2억 6,400만 마리의 황류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강찰현 생태환경국 방공실 주임인 유호진은 수중 소나 탐사와 생물학적 샘플링 관측을 통해 호수 봉쇄 및 어류 사유 보호 작업이 시작된 이후 황류 자원량이 2002년 보호 초기에 0.26만 톤에서 현재 13.35만 톤으로 회복되었고 개체수가 50배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황류 개체군의 지속적인 회복으로 많은 철새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며 갈색머리 갈매기, 가마우지, 얼룩머리 기러기, 검은목 두루미 등이 호숫가에 모여들었습니다. 네, 풀, 강, 호수, 물고기, 새의 공생 생태계가 끊임없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청해호의 조류 종류는 331종으로 증가했고 연년 관측되는 물새는 약 60만 6천 마리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희귀종인 푸시 발스크 영양의 수는 3,700여 마리에 달하고 주요 호수 유입 하천의 수질은 2급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인 비율이 100%에 달합니다. 그리고 초원의 종합 식생 피복률은 70.67%에 이릅니다. 네, 오늘날 황류의 회유는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생태 명함이 되었습니다. 강찰현은 또 생태문화 관광의 심층 융합을 추진함으로써 생태적 혜택을 민생복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고기 관찰 시즌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현지 외식, 숙박 등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현지 주민들은 생태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힘차게 회유하는 황류는 고원의 강물에서 여러 번 뛰어다니면서 초원, 강, 호수, 물고기떼, 새들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네, 멸종 위기에서 개체군의 번창으로 황류의 운명 전환은 바로 중국 생태문명 건설이 청장고원에 남긴 생생한 주석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0: 뉴스 추적.
2: 오늘은 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언론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보도한 데 의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전쟁이 다시 발발했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20%의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아라그지 외무장관은 이란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원한 수호자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다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고 이란군은 중동 지역에 위치한 여러 미군 기지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과 이란이 6월 중순에 양해 각서를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근 무엇 때문에 충돌이 다시 발생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통행 상황은 어떠하며 미국은 정말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이 다시 발발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각서가 체결된 후 호르무즈 해협은 두 개의 통행 항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이란이 관리하는 북부 항로와 오만 측 남부 항로입니다. 미국은 주로 남부 항로에서 항행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란 측은 상선에게 북부 항로를 통해 해협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항로를 통과하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두 척의 상선이 6일 밤 남부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 했으나 여러 차례 이란 측의 경고를 무시한 후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이란 여러 지역에 공습을 가했고 이란은 중동 여러 국가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란의 해협 통과 선박 공격에 대응하여 여러 차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양측의 충돌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로 크게 싸우고 있는 것은 미국 이란 양해 각서 제5조에 대한 해석권 다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양해각서 제5조의 주요 내용은 이란은 상선이 60일 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를 무료로 안전하게 왕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오만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합의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 국가들의 주권적 권리를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 미래 관리 및 해양 서비스 계획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하지만 양측이 이 조항을 각각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이 조항이 해협 항행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이 조항이 이란에 부여한 배타적 관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란이 상선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해야 할 의무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의 양해각서 제5조는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 이란이 관리하게 되고 이란은 다른 연안국인 오만과 협상하고 지역 국가들과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가의 대변인은 이 조항의 내용은 명확하다면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동항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은 12일 외국 세력의 불법 개입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해협 폐쇄는 별도로 통지가 있을 때거나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중단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전 소셜미디어에 해당 해협의 통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게시했습니다. 머지않아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국은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통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해상정보센터는 이전에 발표한 통보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 측 남부 항로는 여전히 사용 가능하며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별지급 해운 분석기관인 케플러사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역 긴장 상황의 영향으로 13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단 6척이었고 12일에는 14척이었습니다. 케플러사의 통계에 따르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군사 공격을 가하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평균 선박 수는 약 130척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하루에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협력하여 진행한 항구 관찰 프로젝트의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양해 각서를 체결한 후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513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8척으로 전쟁 이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네, 끝으로 미국이 요금을 수수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에서 오늘부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보상으로 20%의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언론의 질문에 대답할 때 이란과의 충돌에서 미국은 우리가 돕는 국가들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연합 초장국 등 여러 미국 중동 동맹국들을 지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줄곧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요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은 미국 측의 이번 조치가 그들의 합법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13일 국제항해를 위한 해협통행료 징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강제적인 해협통행료 징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이 방식을 해적 국가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경우 사실상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게시물이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호위를 필요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미국 측이 해협 남부 항로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싱크탱크 해양전략센터의 베테랑 연구원 존 맥코어는 트럼프의 게시물이 20%의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하든 미국 측의 비용 금액은 어느 쪽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심층보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 선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 때문에 서로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정 때문에 미웠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꽂히면 뚫고 지나간 상처라 곧 아물지만 정에 꽂히면 빼낼 수 없어 계속 아픕니다. 사랑엔 유통기한이 있지만 정은 숙성기간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큼하고 달콤하지만 정은 구수하고 은근합니다. 사랑은 돌아서면 남이지만 정은 돌아서도 다시 우리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언제 끝이 보일지 몰라 늘 불안하지만 정이 깊어지면 마음대로 뗄 수 없어 더 무섭습니다. 렐도 정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랑과 정을 나누고 고운 추억 많이 만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정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호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건 가수의 뜻하지 않은 만남,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개혁의 중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에 입각하여 국유 기업이 전략적 안전 보장, 산업에 대한 선도, 국가 경제 및 인민 생활 보장, 공공 서비스 강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조여 책무에 초점을 맞춰 실물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속적인 혁신 능력과 가치 창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 방식을 고품질 발전, 고효율적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서둘러 전환하며 지속적인 효익 창출이 가능한 독특한 경쟁 우세를 힘써 키우도록 인도해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인류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국유 기업의 기능과 가치를 확실하게 향상시키며 경제 속성, 정치 속성, 사회 속성의 요기적인 통일을 높은 수준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완화와 규제의 변증법적 통일을 견지해야 합니다. 정부 기능과 기업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 기능과 국유 자산 출자인 기능의 분리를 견지하고 제재 및 기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기업 법인의 재산권과 경영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완화해야 할 것은 확실히 완화하여 국유기업이 활기 넘치도록 하고 국유기업의 혁신 잠재력과 창조 잠재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유 자산 류실 방지 최저선을 굳게 지키고 규제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규제하여 국유 자산의 가치 보전 및 증식 책임을 구체화하고 국유 자산 류실 방지 제도를 완비하며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하도록 인도하여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행이 중요합니다. 자각적으로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중대한 책임으로 삼아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며 못박기 정신으로 관철 실시를 강화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유 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요 책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고 국유 기업 주요 책무 동적 관리 방법을 재정 보완하며 류형별 국유기업의 기능을 한층 더 분명히 하고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류형별로 감독관리하며 동적으로 조정하고 령활하게 수고나는 관리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교 기업 투자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투자 금지 목록을 보완하며 투자 후 평가 제도를 구축하여 일부 고교 기업들이 맹목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이를 벌이는 경향을 단호히 억제시켜야 합니다. 고교 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고교 경제 중대 생산력 분포를 독립적으로 배치하며 고교 자본 투자의 중점 분야와 방향을 명확히 하여 고교 자본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적 분야에 집중되고 공공 서비스 분야, 응급 능력 건설 분야, 공익성 분야 등 국가 경제 및 인민 생활에 관계되는 분야에 집중되며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신흥 산업에 집중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고교 자본의 합리적인 유동 기제를 완비하고 전략적 재편성과 조문화한 통합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며 기존량의 구조와 증가량의 투입 방향을 서둘러 조정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와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입 배치를 강화하며 의료위생, 건강양로, 재해방지 및 피해 감소, 응급보장 등 민생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하고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보장 역할을 강화하며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고교자본투자회사와 고교자본운영회사의 개혁을 심화하고 고교자본의 투자 배치, 동합운영, 진출 및 퇴출의 전문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며 고교자본투자회사의 산업투자 기능과 고교자본운영회사의 자본운용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기존 자산의 활성화와 저효율 자산 및 모효 자산 처리를 촉진하여 장기성 자본, 인내성 자본, 전략성 자본의 역할을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교자본경영예산 및 실적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 수행과 기본 민생에 대한 재력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료별 개혁, 료별 고과, 료별 채산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고교기업 료별 고과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목적성이 뚜렷한 맞춤형 고과 지표를 설치하여 업종별 고과 정책과 기업별 고과 정책을 탐색 실시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하고 국가의 전략적 선도와 전략적 요구를 충분히 구현하며 공통성 정량 지표와 개별성 차별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충분히 구현해야 합니다. 고교기업에 대한 전략적 사명 수행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량화가 가능한 고교기업 기능 및 가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고교기업의 전략적 사명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고교 경제 증가 가치 재산제를 실행하여 국민 경제 구조 조정의 결책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에너지, 철도, 전신, 수리, 공공사업 등 업종에서 자연 독점 부분의 독립 운용 개혁과 경쟁성 부분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공공 자원 배분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감독 관리 체제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교기업의 독창적 혁신을 추진하는 제도적 배치를 완비해야 합니다. 신흥의 거국체제 우세를 발휘시키고 고교기업이 더 넓은 범위,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심층적으로 국가혁신체계에 융합하고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담당하며 국가과학기술 난관 돌파 임무 수행을 주도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기지, 인재, 자금의 일체화 배치를 강화하고 혁신 요소가 기업으로 집중되도록 촉진하여 고교기업이 진정으로 독창적 기술 혁신 결책, 연구개발 투입, 과학연구 조직, 성과 상용화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역시 리건 가수가 부릅니다. 풍경을 안고 온 그녀.

0: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소방토구의 진화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토구는 소방관들의 일상 근무와 임무를 수행할 때의 관건적인 방어 장비 중 하나로 복사열, 화열, 전기 충격, 정면 압착은 물론 락하물의 충격과 관통까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능형 소방도구는 정찰, 감시,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능화 장비로 발전했습니다. 소방도구는 오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재질과 외형이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기원전 564년, 동조식의 병사들은 불을 끌 때 머리가 물체에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관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토구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최초의 소방토구는 1765년 프랑스 파리에서 나타났는데 기병의 투구에서 나온 것으로 닭벽 같은 장식까지 있어 아주 독특한 개성을 뽐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의 소방토구는 주로 대나무 덩굴이나 가죽, 동, 철 등 질기고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주로 금속 재질을 사용했으며 양식은 프랑스 소방토구의 품격을 따랐습니다. 토구의 앞니마 쪽에는 소방대의 명칭이나 휘장이 새겨졌고 돌출된 모자 재앙은 락하물의 충격을 막고 소방관의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기가 대규모로 사용되면서 금속 토구의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감전 사고로 인해 많은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비금속 소방토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56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토구는 동제토구로부터 일반 직물 접착 토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토구는 방어 기능을 갖춘 동시에 무게를 줄여 작용감을 높여주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소방대원은 각이한 임무와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투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 현장 작업에 쓰이는 소방투구와 긴급구조 작업에 쓰이는 긴급구조 방호용 투구 등이 있습니다. 소방투구는 주로 완전투구와 반투구 두 종류로 나누며 긴급구조 방호용 투구는 그 구조가 소방투구와 비슷하며 주로 재앙 있는 투구와 재앙 없는 투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소방관은 붉은색 투구를 쓰고 어떤 소방관은 노란색 투구를 쓸까요? 일반적으로 전반 화재 현장 구조 행동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지휘하는 현장 지휘인은 붉은색 투구를 착용합니다. 반면에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장비를 다루거나 직접 화재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대원들은 노란색 투구를 착용합니다. 소방토구의 극한 방호 비밀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므로 그들의 안전장비 방호 조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소방토구는 복사열이나 화염염소, 전기 충격,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락하물의 충격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소방 안전의 표준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5kg의 철말돌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소방투구가 깨지지 말아야 하며 5kg의 철추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소방투구를 뚫지 못해야 합니다. 투구의 좌우 수평 시야는 10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완전 투구의 무게는 1800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반투구는 1500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란 요구사항들이 까다롭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소방관들에게 난공불락의 생명보호막을 만들어주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소방투구의 기능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보호 성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지능형 소방투구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도구는 전통 투구에 기초해 우수한 많은 기능을 집약시켰습니다. 특히 물을 뿌릴 때 발생한 비디오 이미지 수집, 열 적외선 이미지 수집, 환경 온도 모니터링 등 기능은 소방관들이 화재의 중심 위치와 숨겨진 화점을 찾고 연소 정도와 확산 범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 화재 현장의 지능형 정찰을 가능하게 하고 소방관들이 연기를 뚫고 신속하게 사람을 수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5세대 이동통신, 쌍방향 음성대화, 고화질 디스플레이 등 기능은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의 실시간 상황을 지휘센터에 진속하여 팀원들의 위치와 지휘센터의 명령을 적시에 획득함으로써 전반 구조 과정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독성가스와 가연성가스 감지 기능은 소방관들의 일산화 탄소, 메탄, 휘발유 소스 등 독유독 기체와 그 농도를 감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소방관들에게 경보를 보내고 지휘센터에 보고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능형 소방토구는 또 위성 위치 추적, 생명 징후 체크, 지능형 경보 기능을 고비하고 있어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쓰러진 후 오랫동안 자세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긴급 신호를 전송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휘센터는 곧바로 위성 추적 인식 시스템을 통해 해당 소방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진속하게 구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방어 장치에 불과했던 소방 도구가 오늘날에 이르러 정찰, 감지,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능형 장비로 발전했습니다. 이때 한 단계의 발전은 모두 소방인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역행자들이 항상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그리움.

나는 기억과 망각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남에게서 받은 도움은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베푼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내 나이 올해 73. 나는 평생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다. 오늘 길에서 807번 00버스를 보자 10년 전 생면부지의 그 한족 처녀 덕분에 두 번째 생명을 찾았던 순간이 생생히 떠올랐다. 2016년 봄에 오는 날 아침 9시쯤이었다. 시장에 가려고 자전거를 끌고 동네 골목길로 나섰다. 좁은 길이라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앞을 보니 100m쯤 떨어진 정류장에 666번 00버스가 서 있었다. 내가 그 버스 뒤까지 거의 도달했을 때 깜빡이가 켜졌다. 출발 신호였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출발하면 왼쪽으로 움직일 테니 나는 자연스럽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그대로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이었다. 뒤에서 오던 807번 버스가 나를 덮친 것이었다. 이 버스는 출퇴근 전용이라 작은 정류장은 그냥 지나치고 속도를 내며 달리는 차였다. 그날도 조금만 속도를 줄였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 버스는 내 자전거 뒤를 스치며 지나가 버렸다. 순식간에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자전거는 멀리 튕겨나갔고 나는 그대로 땅에 나뒹굴어졌다. 666번 버스 앞바퀴 옆 콘크리트 바닥에 심하게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다. 터진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길바닥을 적셨다. 두 버스는 모두 멈췄고 승객들이 모두 내려와 둘러섰다. 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666번 버스 앞에 누워있으니 그 버스 탓인 줄 알았다. 807번 기사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달려와 나를 이렇게 안았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나타났다. 807번 승객 중 한 명인 헬스 강사라는 한족 처녀였다. 그녀는 차 안에서 사고 전말을 모두 지켜보고 뛰어내려왔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처녀는 체육 중등 조문 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 헬스장에서 코치로 일하며 위급 상황에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훈련을 쌓았으며 응급처치에도 능숙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 재주가 많은 처녀가 그날 어쩌다가 내 곁에 있었던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그 처녀는 내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개의치 않고 운전사 손에서 나를 받아놨다. 그리고 내 인중을 세게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쯤 누르자 나는 후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간신히 눈을 떴다고 한다. 그때까지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한 전에는 다정하게 물었다. 이모, 깼어요? 제 말 들려요? 그러고는 자기 휴대폰을 내밀며 가족 전화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래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나는 그 말은 알아들었지만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처녀는 휴지로 내 머리에 피를 닦아주며 이모 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라며 계속 격려해 주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린 나는 딸의 전화번호가 떠올랐다. 그녀는 나를 아는 채 바로 딸과 통화하며 위치를 알려주고 빨리 오라고 당부했다. 마침 집에 있던 딸이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현장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12용 구급차가 다섯 대나 대기 중이라 쉽게 나를 찾을 수 없었다.

계속 처녀와 통화하며 겨우 나를 찾을 때까지 그녀는 여전히 나를 꼭 안고 있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다가오자 그녀는 의료진과 함께 나를 구급차에 실어주며 이모 잘 치료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면목 모르는 한적 처녀, 마음씨 고운 그 처녀.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도 나는 계속 그녀 생각뿐이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교통사고 위급 환자라 바로 전면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딸에게 말했다. 머리 상처가 심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것이 다행이고 더 잘 된 일은 뼈에 이상이 없고 피를 많이 흘려 오히려 머리 안에 혈전이 적게 생겨 수술 없이 봉합과 보존 치료만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의사는 상처 주위에 머리카락을 자르고 일곱 바늘을 꿰맨 뒤 입원을 권했다. 난생 처음 입원하여 한 달간 치료를 받고 마침내 완쾌되어 퇴원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그 순간이 어제일 같은데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다시 올까봐 늘 불안했다. 하지만 그 면목 모르는 한적 처녀 덕분에 그 걱정은 점차 사라졌고 오늘까지 평안히 만년을 보내고 있다. 만약 그날 그녀의 신속한 응급조치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의식을 되찾고 딸에게 연락할 수 있었을지 또 병원도 제때 갈 수 있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리고 666번 버스 기사님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출발하려던 상태에서 그 밑에 쓰러졌을 때 어떻게 그렇게 급정거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서 면목 모르는 고마운 분들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가고 싶다. 현재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나는 고향 아닌 이곳에서 만난 다정한 친구들과 함께 전자 오리간도 배우고 태극권도 익히며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다. 흥겨운 삶의 멜로디가 저 산너머까지 메아리치길 도성 모아 기도한다.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일명 경인입니다. 한, 일, 울, 명예, 놀랄, 경, 사람, 인으로 풀이되는 일명 경인은 한번 울음이 사람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뜻밖의 뛰어난 일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순오곤이라는 유명한 익살꾼이 있었다.

그의 키는 매우 작았지만 매번 사신으로 외국에 가서도 수모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기 활계렬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제나라 임금은 날마다 주색에 빠져 정사를 전혀 돌보지 않은 위인이어서 늘 주변 제후국들의 침범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신하도 감히 임금에게 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손오공은 제위왕이 수수께끼를 풀기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제위왕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신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까 하나이다. 어서 내보지요. 우리 제나라의 큰 새 한 마리가 이사온데 이 새는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안 싸웁니다. 대체 이 새는 무슨 새이겠나이까? 이에 제위왕이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새는 날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한번 날면 하늘에 치솟아 오를 것이고 울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한번 울면 사람들이 놀라서 울 것이네. 사실 3년 동안 제위왕이 주색을 가까이 했던 것은 충신과 간신을 가려내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손오공을 만난 후 제위왕은 시기가 성숙되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주색을 멀리하고 국사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추시대 조장왕에 관한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조장왕은 재위 3년 동안 명령 한마디 없이 국사를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나에 대해 가난한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가나지 못했는데 총신 오구와 대부소종이 죽음을 각오하고 조장왕에게 간했다고 합니다. 사기 초세가에 따르면 오구가 조장왕에게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가 무슨 새인가고 물으니 조장왕은 3년 날지 않았어도 한 번 날면 이제 곧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며 3년 울지 않았어도 한 번 울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네. 과인은 알아들었으니 경은 이만 물러가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만 장왕의 난행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대부 소종이 죽음을 각오하고 오전에 나가 직원했습니다. 그러자 장왕은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경은 보고문도 못 보았소. 예, 보았나이다. 신은 전하 깨워서 국정에 전념해 주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알았으니 물러가시오. 조장왕은 그날부터 주색을 몰래하고 국정에 전념했습니다. 장왕 역시 3년 동안 주색을 가까이 한 이유는 총신과 간신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왕은 국정에 임하자 간신을 비롯한 보정, 부패, 관리 등 수백 명을 추살하고 수백 명의 충신을 등용했습니다. 또 오고와 소종에게 정사를 맡겨 어지러웠던 나라가 바로잡히자 백성들은 장왕의 멋진 재기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일명 경인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평소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가도 한번 시작하면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의 큰일을 이름을 비유한 말입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중경 팽수연 산사태와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타이의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캄보지아 수상을 접견했습니다. 뉴스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9시 10분경 중경 팽수엔 한가 가도에서 발생한 산사태에서 여러 명이 매몰되어 연락이 도절됐습니다. 재해 발생 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수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소속인 습금평은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중경 팽수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여러 명이 연락이 도절되었다면서 수색과 구조를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부상자 치료와 사후 처리 등 업무를 타당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한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류사 사례를 방지하며 지질 재해 등 잠재적인 위험 부담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이 안전 업무 책임을 한층 더 관찰하고 관측 조기 경보와 위험 제거 순찰을 강화하며 재반 업무를 철저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장 정숙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은 회시를 내려 중경시가 전력을 다해 구조 처리, 부상자 치료, 재지호, 주민 배치 등 업무를 잘 전개하고

2차 재해를 엄격히 방지하도록 잘 지도하고 도와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의 책임을 한층도 강화하고 위험 부담 요소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재해 예방과 대응을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이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을 인솔해 현장에 가서 구조 처리 업무를 주도했습니다. 중경실은 현장 수색과 구조, 부상자 치료, 사후 처리 등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업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17일 오전 습근평 국가수석이 상해 세계 접견실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회의에 참석한 국가 원수, 정부 순회자, 국제기구 책임자 그리고 각국 대표단 단장들과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열렬한 박수소리 속에서 습금평 주석은 손잡고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제목의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당면 세계의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신속히 진행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전례 없는 활성기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기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면의 도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시대의 질문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계가 사고를 시작할 때 인류는 어떻게 기계와 함께 지낼 것이고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이 윤리를 도전할 때 관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고 격차가 계속 벌어질 때 보편적 혜택은 어떻게 실현될지 중국은 각국이 인간 본위를 중심으로 하고 선의를 지향하는 리념을 견지하여 인공지능이 공동 번영을 촉진하고 공동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동력 원유로 되도록 하며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주장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이와 관련해 네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개방과 상생을 견지하면서 혁신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어렵게 마련된 역사적 기회를 장악하여 오픈소스 개방과 협력 공유를 장려하며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현장 응용을 전면적으로 촉진하고 전통 산업의 개조와 승교, 신흥 산업의 육성과 발전, 미래 산업의 선제적 배치를 협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에 힘을 실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 부담 의식을 강화하여 안전과 통제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다양한 내생적 및 파생적 위험 부담을 중시하면서 법률 규정, 기술 관측, 위험 부담 조기 경보,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고 라면과 악용을 방지하며 인공지능이 항상 인간의 통제하에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 해석하거나 자국의 안보를 다른 나라의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셋째, 포용과 융합을 장려하여 운명 간의 상호학습을 촉진해야 합니다.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통해 인공지능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문명의 리해와 포용을 증진하며 다양한 문명의 교류와 상호학습을 촉진하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문명의 백화원을 정성껏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화합과 협력을 창도하여 글로벌 관리를 완비해야 합니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의 중요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며 인공지능 발전 전략, 관리 규칙, 기술 표준의 연계와 조류를 강화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가진 글로벌 관리 구조를 조속히 형성함으로써 이 첨단 기술이 인류 사이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디지털 지능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적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가 중국 15차 5기는 전망 기획의 시작이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은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총사진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기회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견지하면서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주체가 공생하고 번영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경제의 핵심 산업 규모는 이미 1조 원을 넘어섰고 중국 지능형 제조는 중국식 현대화에 또 다른 빛나는 영향으로 되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중시하면서 관련 법률 규정, 정책 제도, 응용 규범, 윤리 준칙을 지속적으로 완비하여 인공지능의 안정성과 신뢰성, 통제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항상 국제 공공재의 제공자로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중국의 방안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가 상해에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호소에 부응하고 국제사회를 단합시켜 인공지능 발전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로 인공지능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종표로 될 것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을 더욱 지원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발전 도상국을 대상으로 5천 개의 인공지능 특별 연수 및 강습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안 아랍연맹, 아프리카연맹, 라틴아메리카 까리브해 공동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 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할 것이며 기상지능형 조기경보 방안인 마조가 30개국에 적용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더욱 개방적인 자세, 더욱 실용적인 행동, 더욱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 측과 함께 인공지능 발전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고 인류 사회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 캄보지아 훈 마넷 수상, 타이 앗누린 총리,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협정 서명식이 상해에서 열린 것을 열렬히 축하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중요한 기여를 높이 평가했으며 습금평 주석이 제안한 창의와 조치에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각 측은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가장 큰 발전 기회로 될 것으로 되지만 잠재적인 위험 부담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능형 기술의 선의적인 활용, 포용적 혜택, 안전 통제 가능성을 창도하면서 발전 도상국을 적극 지원해 관련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국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책임 있는 대국으로의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각국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가들의 공평하게 혜택을 주고 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며 글로벌 디지털 지능화 격차와 남북 발전 격차를 해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각자가 협력하여 이를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가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번영하며 어떤 나라도 뒤처지지 않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대회는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주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월 16일 저녁 습금평 주석과 부인 백려원 여사가 세계 접견실에서 대회에 참석한 국제기민들을 위해 환영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책이 정설상,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진길령이 개막식을 주재했습니다.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손잡고 공중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국가 속이 7월 17일 오후 상해 소규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타이 아누틴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금총 주석은 중국과 타이의 친선은 천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은 진심으로 대하고 마음으로 교류하며 중국과 타이는 한 가족이라는 우정을 맺었습니다. 중국은 타이와의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시종 타이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타이 양국이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한층 더 증진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함께 도전에 대응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지속 가능한 중국과 타이 운명 공동체를 신속히 구축하여 양국의 현대화 과정에 조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은 타이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고 타이 새 정부의 순조로운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하여 중국과 타이 양측은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양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의 2+2 전략 대화 기제를 잘 활용하여 전략적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타이 구간 철도 건설과 중국 라오스 타이 철도의 상호 연결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항공우주, 청정에너지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관광, 미디어, 교육 등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인민이 점점 더 친밀해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등 국경 간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여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과 인적 교류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중국은 타이가 국제화 지역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중국아시안, 란창강, 메콩강 협력 등 다자 기제 내에서 타이와 긴밀히 조율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타이 캄보지아 국경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타이 캄보지아 양국 인민의 공동의 장기적인 리익에 부합함으로써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누틴 총리는 총리 신분으로 처음 중국을 공식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타이가 언제나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이고 양국은 시종 일관, 상호 존중, 상호 신뢰, 상호 지지를 이어왔습니다. 타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지합니다. 타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고위급 왕래를 긴밀히 하며 무역, 투자, 첨단 기술, 상호 연통 등 다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확대하고 인터넷 도박과 통신 사기를 공동 단속하며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협력을 전개하여 양국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적 관계가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이 제안한 4대 글로벌 창의는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타이는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타이는 중국과 함께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여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 발전 번영을 촉진할 것입니다. 타이는 캄보지아와의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진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이 발휘한 공평하고 공정한 역할에 찬성을 표합니다. 습금평 국가수석이 17일 오후 상해 석유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중국을 업무 방문하고 있는 캄보지아 훈만의 수상을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캄보지아 양국이 고락을 함께하고 상부상조하며 쌓은 철같은 친선은 세월의 세례와 빗바람의 시련을 이겨냈다고 표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국과 캄보지아의 친선은 일시의 친목이 아니라 풍운 변화와 세대적인 공감을 통해 이어져 온 것으로 쌍방의 공동의 소중한 제보입니다. 쌍방은 양국 로세대 지도자들이 육성한 철같은 친선을 존승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단결 협력을 밀접히 하며 다이아몬드 류과 협력 함의의 내실을 다지면서
신시대 전촌 후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 건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량국 인민을 위해 더 좋은 복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석분평 주석은 중국 공산당은 당을 관리하고 당을 발전시키며 당을 강하게 하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신시대 당 건설 사상을 형성했다면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방대한 힘을 지속적으로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캄보지아 인민당 창립 75주년으로 중국은 캄보지아와 당 관리,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하면서 신시대 중국 캄보지아 5호 협력의 길을 확고히 걸어갈 것입니다. 량측은 중국과 캄보지아 정부 간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발휘하여 공업발전 회랑과 오미회랑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략, 농업 등 전통산업을 최적화하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캄보지아의 국가 경제와 민생에 유익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과 캄보지아 외교, 국방, 공안 3+3 전략 대화 기지를 잘 활용하여 가짜 제조와 밀수 타격, 인터넷 도박, 통신 사기 등 과경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고 공동 리익과 안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함께 4대 글로벌 창의 리행을 추진하고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캄보지아와 타이가 효전 태세를 공고히 하고 점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양국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리기에 부합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타이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훈만희 수상은 중국이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며 석권평 주석이 제안한 중요한 리념과 주장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캄보지아와 중국 고위층은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풍성한 협력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캄보지아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중국이 장기간 제공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캄보지아의 대중국 우호 협력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캄보지아는 중국과의 운명 공동체 건설에 적극적으로 진력할 것입니다. 캄보지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중국과의 전통적인 친선을 전승하고 양국 지도자들이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양국 간 무역을 확대하며 인프라 등 주요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하고 통신 사기를 강력히 단속해 양국 관계 발전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캄보지아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화해와 대화를 촉진하여 캄보지아 타이 국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캄보지아는 대화와 담판을 견지하면서 정세를 완화시킬 것입니다. 석권평 국가수석이 7월 17일 오후 상해 소규 호텔에서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석권평 주석은 구테레스 선생은 유엔 사무총장을 맡은 10년 동안 유엔을 인솔해 다자주의를 확고히 수호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의 글로벌 관리를 추진하고 유엔의 개혁 행정을 시작한 데 대해 중국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새 중국이 유엔 합법적 주의를 회복한 지 5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5년 동안 중국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 항상 유엔을 확고히 지지해왔습니다. 석권평 주석은 인류 운명 공동체와 4대 글로벌 창의를 제안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바로 유엔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유엔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프랑스 교수가 중국 경제의 탄력성 뒤에는 눈부신 혁신 활력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행정관리학원의 금융학과 교수 아칠레 아베는 얼마 전 상반기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또한 중국의 연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 국제통화기금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칠레 아베 교수는 최근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보여주는 탄력성은 장기적인 산업 전환 추진과 지속적인 적응 능력 향상의 결과라면서 그 뒷면에는 기술 혁신의 활력이 눈부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국내 생산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이달 초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 전망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된 몇 안 되는 주요 경제 중의 하나입니다. 아베 교수는 상반기 중국 경제의 성과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첫째, 중국은 신품질 생산력을 빠르게 육성하고 고급 제조, 첨단 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역 보호주의 등 외부 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중요한 지지대로 작용해왔습니다. 셋째, 중국의 수출은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거시 정책이 정밀하고 강력하여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를 이끌어 경제 성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은 세계의 중요한 산업대국일 뿐만 아니라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문명대국이기도 합니다. 아베 교수는 수차 중국을 방문했다면서 북경, 상해, 광주, 가흥 등 도시들을 돌아보았고 최근 6월에는 중국에 한 달 동안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이 글로벌 획기적인 혁신의 중요한 발원지로 되고 있으며 친환경로의 전환과 인공지능 등 분야의 발전이 활발하여 세계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동력 배터리 등 신에너지 자동차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완전한 산업체인과 규모의 리점을 바탕으로 중국은 친환경 기술 비용을 크게 절감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발전 도상국들이 에너지 전환으로 혜택을 보게 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의 고성능 대형 모델과 재화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로봇 등 스마트 장비의 제조업 응용을 가속함으로써 생산 방식을 깊이 있게 변화시켜 산업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의 기술 혁신은 외국 기업들에게 더 넓은 협력 공간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연구개발 혁신, 스마트 제조 또는 친환경 저탄소 등 산업 분야에서 외국 업체들은 중국 동반자들과의 더 깊이 있는 협력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산업 승격을 실현하는 기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거대한 시장 수요는 글로벌 친환경 기술과 저탄소 해결 대안에 대한 중요한 발전 공간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 고온이 유럽 국가들을 휩쓸면서 에어컨 등 중국 가전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베 교수는 이는 중국 제조의 경쟁력 향상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디의 포타스 프리트 에이컨이 매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제품은 유럽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개발돼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 기업들이 빠른 혁신, 완벽한 공급망 및 강력한 공정화 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첨단 기술을 고품질 소비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업체들이 과거 비용 우세에만 의존하던 데로부터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의

0: 로부터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의 년간 특허 신청 건수가 약 180 해설에 기몽하였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일 특별 프로그램 평호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전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5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청해호의 생태 환경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추적 시간에는 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결일 특별 프로그램 평호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전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5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로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통일전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가장 광범위한 애국 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여론과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표달하며 중화민족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광범위하게 결집시켜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육성하고 변국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새로운 장을 엮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시대의 우리는 어떻게 통일전선을 견지해야 할까요? 습근평 총서기의 론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 等闲时的东风面，万紫千红总是春。在中国共产党领导下，经过近70年奋斗，我们的人民共和国茁壮成长。 正以崭新的姿态屹立于世界东方。新时代属于每一个人，每一个人都是新时代的见证者、开创者、建设者。只要精神团结、共同奋斗，就没有任何力量能够阻挡中国人民实现梦想的步伐。
6: 여유롭게 얼굴에 봄바람 느끼니 천자만홍 언제나 봄이어라. 이 시구는 습근평 총서기가 2018년 3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도 시구는 남송 리학대가 주위에 봄날에서 나왔습니다. 주위는 철학자이자 사상가로서 그의 눈에서 시와 사의 주요 기능은 서정이 아니라 리치를 설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익숙한 두보의 추냐 효우는 생동감이 넘치고 정감이 가득하게 비를 노래한 시입니다. 그는 비를 묘사할 때는 단순히 비를 표현할 뿐 의도적으로 휴먼 천리를 담아내지 않았습니다.

0: 티가 공자 성인의 도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표현했습니다. 여유롭게 얼굴에 봄바람 느끼니 천자만홍 언제나 봄이오라. 여기에서 천자만홍은 실제로 학술사상의 백화지방을 말합니다. 국가 통일과 민족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리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례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고궁 박물관에는 특별한 몽골족의 허리칼 한 자루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귀중한 허리칼은 몽골족 토르후트 부족이 조국을 향한 마음으로 만리를 넘어 동쪽으로 이동해 조국에 귀환한 장엄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말년 몽골족 각 부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자 토르후트 부족은 서쪽으로 이주하여 볼가강 류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건종 35년 토르후트 부족은 봉기를 일으키고 동쪽으로 조국으로의 귀환을 결의했으며 수장 오바시는 약 17만 명의 부족민을 이끌고 만요리에 달하는 위대한 료정을 시작했습니다. 건종 36년 5월 토르후트 부족은 마침내 이리강 류역에 도착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바시는 대를 이어 내려오던 이 허리칼을 건룡제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궁 박물관에 소장된 그 허리칼입니다. 토르후트 부족은 온갖 난관 속에서도 동쪽으로 조국으로의 귀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자신의 운명을 중화민족 전체의 운명과 긴밀히 연결시켜야만 비로소 전도와 희망이 있습니다.
1: 실제로 그러합니다. 여러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중화민족 전체의 운명과 단단히 연결시켰을 때 비로소 전도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동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동에서 분발하자.
3: 오늘은 청해호 생태 환경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의 청해호 북해안에서는 고온의 바람이 호수를 스치면서 물개 위에 미세한 은빛 무늬들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해성 해북 장족 자치주 강찰현 천길향의 관어대에 오르면 경이로운 그림이 눈앞에 생생히 펼쳐집니다. 수천 마리의 갈색의 황위떼가 강에서 무리지어 헤엄칩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길을 막는 돌계단을 만나면 힘껏 꼬리를 쳐 계단을 뛰어넘어 가는데 그 튕기는 물보라가 햇빛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납니다. 네, 지금은 매년 진행되는 청해호 황류의 회유 시즌입니다. 황류는 학명이 청해호 누드 잉어로 청해호의 특유 물고기입니다. 황류의 몸 전체에는 비늘이 없고 추위와 염분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해호 생태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청해호의 물은 염분 함량이 높아 물고기 알이 자연적으로 부화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성숙한 황류들은 청해호를 떠나

0: 합니다. 고기대는 청해호에 흘러드는 천길하, 사유하, 부하하, 길르맹하, 하르케하 등 하천을 거슬러 올라 상류의 담수 수역에서 알을 낳고 개체군의 번식을 완료합니다. 물고기떼가 강을 가득 메우고 계단을 뛰어 오르면서 반은 물, 반은 물고기라는 독특한 생태 경관을 이룹니다. 네, 이런 성황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길향 신천촌 주민 화단은 대대로 호수가에서 살면서 호수 지역의 생태 변화를 목격해왔습니다. 그는 초기에 호수에만 의존하여 과도한 어획을 했고 여기에 청해호의 생태 환경이 악화되면서 황해들이 급감하고 심지어 개체군 멸종의 임계선에 이르렀다고 소개했습니다. 황위 자원을 보호하고 이 귀중한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며 청해호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청해성은 일련의 보호 작업을 진행하고 호수를 전면 봉쇄하여 어획을 제로화하는 보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강천에는 또한 하천 수문 및 댐 개조와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7개의 어도를 건설했습니다. 호수 주변 주민들도 호수 순찰과 물고기 보호, 생태 복원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해호 생태 보호의 기초 세력이 되었습니다. 전길향 생태관리원 조일걸은 수년째 호숫가에 주둔하면서 순찰과 근무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회유 시즌 동안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 지역을 순찰하면서 황류의 회유 통로를 지키고 생태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조일걸은 초기에는 강이 황폐하고 수채가 탁하며 쓰레기가 널려 있어 황류는 보기 드물었고 물새도 찾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강물이 맑아지고 물고기떼가 가득하며 물고기와 갈매기, 가마우지가 이곳에 서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황위의 회유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급류에 맞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날에는 이른바 교통체증을 겪거나 심지어 좌초되기도 합니다. 강찰현 종합행정집행국 전길집행조 조장인 구지비는 전길하를 따라 몇 번이나 걸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년 황위 회유 시즌마다 우리는 회유 하천에 대해 24시간 잠복 및 전지역 실시간 수찰을 진행하고 하천 수문 관측을 실시하며 실시간으로 하천 수류 변화 상황을 파악하고 하천 단류, 황위 좌초 등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즉시 긴급 구조를 실시하여 황류의 생존율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구지비는 관할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도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야생 황류의 번식 생존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인공 증식 및 방출의 정상화가 황류 개체수를 늘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해성은 청해호에 총 2억 6,400만 마리의 황류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강차련 생태환경국 방공실 주임인 유호진은 수중 소나 탐사와 생물학적 샘플링 관측을 통해 호수 봉쇄 및 어류 사유 보호 작업이 시작된 이후 황류 자원량이 2002년 보호 초기에 0.26만 톤에서 현재 13.35만 톤으로 회복되었고 개체수가 50배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황류 개체군의 지속적인 회복으로 많은 철새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며 갈색머리 갈매기, 가마우지, 얼룩머리 기러기, 검은목 두루미 등이 호숫가에 모여들었습니다. 네, 풀, 강, 호수, 물고기, 새의 공생 생태계가 끊임없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청해호의 조류 종류는 331종으로 증가했고 연년 관측되는 물새는 약 60만 6천 마리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희귀종인 푸시 발스크 영양의 수는 3,700여 마리에 달하고 주요 호수 유입 하천의 수질은 2급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인 비율이 100%에 달합니다. 그리고 초원의 종합 식시행 피복률은 70.67%에 이릅니다. 네, 오늘날 황유의 회유는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생태 명암이 되었습니다. 강산에는 또 생태문화관광의 심층융합을 조련함으로써 생태적 혜택을 민생복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고기 관찰 시즌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현지 외식, 숙박 등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현지 주민들은 생태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힘차게 회유하는 황유는 고원의 강물에서 여러 번 뛰어다니면서 초원, 강, 호수, 물고기떼, 새들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네, 멸종 위기에서 개체군의 번창으로 황유의 운명 전환은 바로 중국 생태문명 건설이 청장고원에 남긴 생생한 주석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0: 뉴스 추적.
3: 오늘은 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언론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보도한 데 의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전쟁이 다시 발발했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20%의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아라그지 외무장관은 이란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원한 수호자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다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고 이란군은 중동 지역에 위치한 여러 미군 기지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과 이란이 6월 중순에 양해 각서를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근 무엇 때문에 충돌이 다시 발생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통행 상황은 어떠하며 미국은 정말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이 다시 발발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각서가 체결된 후 호르무즈 해협은 두 개의 통행 항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이란이 관리하는 북부 항로와 오만 측 남부 항로입니다. 미국은 주로 남부 항로에서 항행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란 측은 상선에게 북부 항로를 통해 해협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항로를 통과하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두 척의 상선이 6일 밤 남부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 했으나 여러 차례 이란

측의 경고를 무시한 후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이란 여러 지역에 공습을 가했고 이란은 중동 여러 국가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네, 이후 미국은 이란의 해협 통과 선박 공격에 대응하여 여러 차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양측의 충돌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로 크게 싸우고 있는 것은 미국 이란 양해각서 제5조에 대한 해석권 다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양해각서 제5조의 주요 내용은 이란은 상선이 61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를 무료로 안전하게 왕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오만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합의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 국가들의 주권적 권리를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 미래 관리 및 해양 서비스 계획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하지만 양측이 이 조항을 각각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이 조항이 해협 항행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이 조항이 이란에 부여한 배타적 관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란이 상선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해야 할 의무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의 양해각서 제5조는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 이란이 관리하게 되고 이란은 다른 연안국인 오만과 협상하고 지역 국가들과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가의 대변인은 이 조항의 내용은 명확하다면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동항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은 12일 외국 세력의 불법 개입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해협 폐쇄는 별도로 통지가 있을 때거나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중단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전 소셜미디어에 해당 해협의 통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게시했습니다. 머지않아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국은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통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해상정보센터는 이전에 발표한 통보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 측 남부 항로는 여전히 사용 가능하며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별지급 해운 분석기관인 케플러사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역 긴장 상황의 영향으로 13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단 6척이었고 12일에는 14척이었습니다. 케플러사의 통계에 따르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군사 공격을 가하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평균 선박 수는 약 130척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하루에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협력하여 진행한 한국 관찰 프로젝트의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510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8척으로 전쟁 이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네, 끝으로 미국이 요금을 수수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에서 오늘부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보상으로 20%의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언론의 질문에 대답할 때 이란과의 충돌에서 미국은 우리가 돕는 국가들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연합 초장

등 여러 미국 중동 동맹국들을 지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줄곧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요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은 미국 측의 이번 조치가 그들의 합법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13일 국제항해를 위한 해협통행료 징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강제적인 해협통행료 징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이 방식을 해적 국가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경우 사실상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게시물이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호위를 필요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미국 측이 해협 남부 항로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싱크탱크 해양전략센터의 베테랑 연구원 존 맥코어는 트럼프의 게시물이 20%의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하든 미국 측의 비용 금액은 어느 쪽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야기를 심층보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 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꽂히면 뚫고 지나간 상처라 곧 아물지만 종이에 꽂히면 빼낼 수 없어 계속 아픕니다. 사랑엔 유통기한이 있지만 정은 숙성기간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큼하고 달콤하지만 정은 구수하고 은근합니다. 사랑은 돌아서면 남이지만 정은 돌아서도 다시 우리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언제 끝이 보일지 몰라 늘 불안하지만 정이 깊어지면 마음대로 뗄 수 없어 더 무섭습니다. 렐도 정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랑과 정을 나누고 고운 추억 많이 만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종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건 가수의 뜻하지 않은 만남,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이 이 개혁의 중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을 입각하여 국유 기업이 전략적 안전 보장, 산업에 대한 선도, 국가 경제 및 인민 생활 보장, 공공 서비스 강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조여 책무에 초점을 맞춰 실물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속적인 혁신 능력과 가치 창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 방식을 고품질 발전, 고효율적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서둘러 전환하며 지속적인 효익 창출이 가능한 독특한 경쟁 우세를 힘써 키우도록 인도해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인류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국유 기업의 기능과 가치를 확실하게 향상시키며 경제 속성, 정치 속성, 사회 속성의 유기적인 통일을 높은 수준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완화와 규제의 변증법적 통일을 견지해야 합니다. 정부 기능과 기업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 기능과 국유 자산 출자인 기능의 분리를 견지하고 제재 및 기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기업 법인의 재산권과 경영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완화해야 할 것은 확실히 완화하여 국유 기업이 활기 넘치도록 하고 국유기업의 혁신 잠재력과 창조 잠재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유자산 류실 방지 최조선을 굳게 지키고 규제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규제하여 국유자산의 가치 보전 및 정식 책임을 구체화하고 국유자산 류실 방지 제도를 완비하며 국유자산 감독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하도록 인도하여 국유자본과 국유기업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행이 중요합니다. 자각적으로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중대한 책임으로 삼아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며 못박기 정신으로 관철 실시를 강화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유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조정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요 책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고 국유기업 주요 책무 동적관리 방법을 재정 보완하며 류형별 국유기업의 기능을 한층 더 분명히 하고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류형별로 감독관리하며 동적으로 조정하고 령활하게 수고나는 관리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교 기업 투자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투자 금지 목록을 보완하며 투자 후 평가 제도를 구축하여 일부 고교 기업들이 맹목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이를 벌이는 경향을 단호히 억제시켜야 합니다. 고교 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고교 경제 중대 생산력 분포를 독립적으로 배치하며 고교 자본 투자의 중점 분야와 방향을 명확히 하여 고교 자본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적 분야에 집중되고 공공 서비스 분야, 응급 능력 건설 분야, 공익성 분야 등 국가 경제 및 인민 생활에 관계되는 분야에 집중되며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신흥 산업에 집중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고교 자본의 합리적인 료동 기제를 완비하고 전략적 재편성과 조문화한 통합을 동일적으로 추진하며 기존량의 구조와 증가량의 투입 방향을 서둘러 조정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와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입 배치를 강화하며 의료위생, 건강양로, 재해방지 및 피해 감소, 응급보장 등 민생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하고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보장 역할을 강화하며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고교자본투자회사와 고교자본운영회사의 개혁을 심화하고 고교자본의 투자 배치, 동합운여, 진출 및 퇴출의 전문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며 고교자본투자회사의 산업투자 기능과 고교자본운영회사의 자본운영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기존 자산의 활성화와 저효율 자산 및 모효 자산 처리를 촉진하여 장기성 자본, 인내성 자본, 전략성 자본의 역할을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교자본경영예산 및 실적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 수행과 기본 민생에 대한 재력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료별 개혁, 료별 곡과 료별 채산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고교기업 료별 곡과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목적성이 뚜렷한 맞춤형 곡과 지표를 설치하여 업종별 곡과 정책과 기업별 곡과 정책을 탐색 실시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하고 국가의 전략적 선도와 전략적 요구를 충분히 구현하며 공통성 정량 지표와 개별성 차별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충분히 구현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에 대한 전략적 사명 수행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량화가 가능한 국유기업 기능 및 가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유기업의 전략적 사명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고교 경제 증가 가치 재산제를 실행하여 국민 경제 구조 조정의 결책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에너지, 철도, 전신, 수리, 공공사업 등 업종에서 자연 독점 부분의 독립 운용 개혁과 경쟁성 부분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공공 자원 배분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감독 관리 체제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교기업의 독창적 혁신을 추진하는 제도적 배치를 완비해야 합니다. 신흥의 거국체제 우세를 발휘시키고 고교기업이 더 넓은 범위,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심층적으로 국가혁신체계에 융합하고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현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담당하며 국가과학기술 난관 돌파 임무 수행을 주도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기지, 인재, 자금의 일체화 배치를 강화하고 혁신 요소가 기업으로 집중되도록 촉진하여 국유기업이 진정으로 독창적 기술 혁신 결책, 연구개발 투입, 과학연구조직, 성과 상용화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역시 리건 가수가 부릅니다. 풍경을 안고 온 그녀.

0: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소방토구의 진화력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토구는 소방관들의 일상 근무와 임무를 수행할 때의 관건적인 방어 장비 중 하나로 복사열, 화열, 전기 충격, 정면 압착은 물론 락하물의 충격과 관통까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능형 소방토구는 정찰, 감시,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능화 장비로 발전했습니다. 소방토구는 오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재질과 외형이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기원전 564년, 동조식의 병사들은 불을 끌 때 머리가 물체에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관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토구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최초의 소방토구는 1765년 프랑스 파리에서 나타났는데 기병의 투구에서 나온 것으로 닭벽 같은 장식까지 있어 아주 독특한 개성을 뽐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의 소방토구는 주로 대나무 덩굴이나 가죽, 동, 철 등 질기고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주로 금속 재질을 사용했으며 양식은 프랑스 소방토구의 품격을 따랐습니다. 토구의 앞니마 쪽에는 소방대의 명칭이나 휘장이 새겨졌고 돌출된 모자 재앙은 락하물의 충격을 막고 소방관의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기가 대규모로 사용되면서 금속 토구의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감전사고로 인해 많은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비금속 소방토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5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토구는 동제토구로부터 일반 직물접착토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토구는 방어 기능을 갖춘 동시에 무게를 줄여 착용감을 높여주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소방대원은 각이한 임무와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투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 현장 작업에 쓰이는 소방투구와 긴급구조 작업에 쓰이는 긴급구조 방호용 투구 등이 있습니다. 소방투구는 주로 완전투구와 반투구 두 종류로 나누며 긴급구조 방호용 투구는 그 구조가 소방투구와 비슷하며 주로 재앙 있는 투구와 재앙 없는 투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소방관은 붉은색 투구를 쓰고 어떤 소방관은 노란색 투구를 쓸까요? 일반적으로 전반 화재 현장 구조 행동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지휘하는 현장 지휘인은 붉은색 투구를 착용합니다. 반면에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장비를 다루거나 직접 화재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대원들은 노란색 투구를 착용합니다. 소방토구의 극한 방호 비밀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므로 그들의 안전장비 방호 조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소방토구는 복사열이나 화염염소, 전기충격,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락하물의 충격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소방 안전의 표준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5kg의 철말도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소방투구가 깨지지 말아야 하며 5kg의 철줄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소방투구를 뚫지 못해야 합니다. 투구의 좌우 수평 시야는 10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완전 투구의 무게는 1800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반투구는 1500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란 요구사항들이 까다롭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소방관들에게 난공불락의 생명보호막을 만들어주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소방투구의 기능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보호 성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지능형 소방투구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도구는 전통 투구에 기초해 우수한 많은 기능을 집약시켰습니다. 특히 물을 뿌릴 때 발생한 비디오 이미지 수집, 열 적외선 이미지 수집, 환경 온도 모니터링 등 기능은 소방관들이 화재의 중심 위치와 숨겨진 화점을 찾고 연소 정도와 확산 범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 화재 현장의 지능형 정찰을 가능하게 하고 소방관들이 연기를 뚫고 신속하게 사람을 수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5세대 이동통신, 쌍방향 음성대화, 고화질 디스플레이 등 기능은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의 실시간 상황을 지휘센터에 진속하여 팀원들의 위치와 지휘센터의 명령을 적시에 획득함으로써 전반 구조 과정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독성가스와 가연성가스 감지 기능은 소방관들의 일산화 탄소, 메탄, 휘발유 소스 등 독유독 기체와 그 농도를 감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소방관들에게 경보를 보내고 지휘센터에 보고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능형 소방토구는 또 위성 위치 추적, 생명 징후 체크, 지능형 경보 기능을 고비하고 있어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쓰러진 후 오랫동안 자세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긴급 신호를 전송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휘센터는 곧바로 위성 추적 인식 시스템을 통해 해당 소방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진속하게 구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방어 장치에 불과했던 소방 도구가 오늘날에 이르러 정찰, 감시,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능형 장비로 발전했습니다. 이때 한 단계 발전은 모두 소방인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역행자들이 항상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그리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성옥 씨의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생면부지의 소녀라는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기억과 망각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남에게서 받은 도움은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베푼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내 나이 올해 73. 나는 평생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다. 오늘 길에서 807번 00버스를 보자. 10년 전 생면부지의 그 한적

쉽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그대로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이었다. 뒤에서 오던 807번 보스가 나를 덮친 곳이었다. 이 보스는 출퇴근 전용이라 작은 정류장은 그냥 지나치고 속도를 내며 달리는 차였다. 그날도 조금만 속도를 줄였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 보스는 내 자전거 뒤를 스치며 지나가 버렸다. 순식간에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자전거는 멀리 튕겨나갔고 나는 그대로 땅에 나뒹굴어졌다. 666번 보스 앞바퀴 옆 콘크리트 바닥에 심하게 모래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다. 터진 모래에서 흘러나온 피가 길바닥을 적셨다. 두 보스는 모두 멈췄고 승객들이 모두 내려와 둘러섰다. 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666번 보스 앞에 누워있으니 그 보스 탓인 줄 알았다. 807번 기사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달려와 나를 이렇게 안았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나타났다. 807번 승객 중 한 명인 헬스 강사라는 한족 처녀였다. 그녀는 차 안에서 사고 전말을 모두 지켜보고 뛰어내려왔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처녀는 체육 중등 조문 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 헬스장에서 코치로 일하며 위급 상황에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훈련을 쌓았으며 응급처치에도 능숙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 재주가 많은 처녀가 그날 어쩌다가 내 곁에 있었던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그 처녀는 내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개의치 않고 운전사 손에서 나를 받아놨다. 그리고 내 인중을 세게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쯤 누르자 나는 후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간신히 눈을 떴다고 한다. 그때까지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한 처녀는 다정하게 물었다. 이모, 깼어요? 제 말 들려요? 그러고는 자기 휴대폰을 내밀며 가족 전화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래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나는 그 말은 알아들었지만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처녀는 휴지로 내 머리에 피를 닦아주며 이모 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라며 계속 격려해 주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린 나는 딸의 전화번호가 떠올랐다. 그녀는 나를 아는 채 바로 딸과 통화하며 위치를 알려주고 빨리 오라고 당부했다. 마침 집에 있던 딸이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현장은

잠시 후 구급차가 다가오자 그녀는 의료진과 함께 나를 구급차에 실어주며 이모 잘 치료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면목 모르는 한적 저녁, 마음씨 고운 그 저녁,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도 나는 계속 그녀 생각뿐이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교통사고 위급 환자라 바로 전면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딸에게 말했다. 머리 상처가 심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것이 다행이고 더 잘된 일은 뼈에 이상이 없고 피를 많이 흘려 오히려 머리 안에 혈전이 적게 생겨 수술 없이 봉합과 보존치료만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의사는 상처 주위에 머리카락을 자르고 일곱 바늘을 꿰맨 뒤 입원을 권했다. 난생 처음 입원하여 한 달간 치료를 받고 마침내 완쾌되어 퇴원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그 순간이 어제일 같은데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다시 올까봐 늘 불안했다. 하지만 그 면목 모르는 한적 처녀 덕분에 그 걱정은 점차 사라졌고 오늘까지 평안히 만년을 보내고 있다. 만약 그날 그녀의 신속한 응급조치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의식을 되찾고 딸에게 연락할 수 있었을지 또 병원도 제때 갈 수 있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리고 666번 버스 기사님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출발하려던 상태에서 그 밑에 쓰러졌을 때 어떻게 그렇게 급정거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서 면목 모르는 고마운 분들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가고 싶다. 현재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나는 고향 아닌 이곳에서 만난 다정한 친구들과 함께 전자 오리간도 배우고 태극권도 익히며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다. 흥겨운 삶의 멜로디가 저 산 너머까지 메아리치길 도손 모아 기도한다.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일명 경인입니다. 한, 일, 울, 명예, 놀랄, 경, 사람, 인으로 풀이되는 일명 경인은 한번 울음이 사람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뜻밖의 뛰어난 일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순오곤이라는 유명한 익살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키는 매우 작았지만 매번 사신으로 외국에 가서도 수모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기 활계렬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제나라 임금은 날마다 주색에 빠져 정사를 전혀 돌보지 않은 미인이어서 늘 주변 제후국들의 침범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신하도 감히 임금에게 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순오곤은 제위왕이 수수께끼를 풀기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제위왕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신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까 하나이다. 어서 내보지요. 우리 제나라의 큰 새 한 마리가 있사온데 이 새는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안 싸웁니다. 대체 이 새는 무슨 새이겠나이까? 이에 제위왕이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새는 날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한번 날면 하늘에 치솟아 오를 것이고 울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한번 울면 사람들이 놀라서 울 것이네. 사실 3년 동안 제위왕이 주색을 가까이 했던 것은 충신과 간신을 가려내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순오곤을 만난 후 제위왕은 시기가 성숙되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주색을 멀리하고 국사의 존엄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추시대 조장왕에 관한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조장왕은 제위 3년 동안 명령 한마디 없이 국사를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나에 대해 가난한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가나지 못했는데 총신 오고와 대부소종이 죽음을 각오하고 조장왕에게 간했다고 합니다. 사기 초세가에 따르면 오고가 조장왕에게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가 무슨 새인가고 모르니 조장왕은 3년 날지 않았어도 한 번 날면 이제 곧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며 3년 울지 않았어도 한 번 울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네. 과인은 알아들었으니 경은 이만 물러가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지만 장왕의 난행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대부 소종이 죽음을 각오하고 오전에 나가 직원했습니다. 그러자 장왕은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경은 보고문도 못 보았소. 예, 보았나이다. 신은 전하께 오소 국종에 전념해 주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알았으니 물러가시오. 조장왕은 그날부터 주색을 몰래하고 국종에 전념했습니다.

장왕 역시 3년 동안 조색을 가까이 한 이유는 총신과 간신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왕은 국정에 임하자 간신을 비롯한 보정, 부패, 관리 등 수백 명을 추살하고 수백 명의 총신을 등용했습니다. 또 오고와 서종에게 정사를 맡겨 어지러웠던 나라가 바로잡히자 백성들은 장왕의 멋진 재기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일명 경인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평소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가도 한번 시작하면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의 큰일을 이름을 비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디지털화, 군집화, 융합화 흐름이 한층 더 뚜렷해지면서 새로운 업태와 공간,

0: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규모 이상 문화기업의 영업수입이 15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16개 핵심 문화 분야의 매출 성장률은 14.3%에 달해 산업성장의 핵심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북경에서 2026 국가문화산업혁신실험구 발전대회와 문화산업혁신발전교류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융합과 산업군지, 문화관광융합 등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신품질 생산력 육성과 문화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끊임없는 진화는 전통 문화산업의 체질 개선과 신생 분야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창작과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며 문화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통 방식에서 지능형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경시 조양구의 국가문의창의실험구는 기술 플랫폼 자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초고화질 영상의 디지털 제작부터 가상 촬영, 디지털 자산의 비축과 운영, 영상 기술 혁신까지 아우르며 그동안 영상 제작업계의 약점으로 꼽혔던 기술적인 한계를 성공적으로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화산업의 고도화라는 길에서 사천성 성도시가 보여준 특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성도시는 몰입형 콘텐츠 체험과 초고화질 기술, 디지털 IP 육성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집중 공략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초고화질 비디오 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총 31건의 과학기술 성과를 실제 사용하고 이를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가상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 업그레이드와 접목해 대중성 있는 유망문화 IP들을 연이어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는 저마다의 지역 특색에 맞춰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동력과 문화혁신이 서로 맞물려 시너지를 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고품질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경제와 사회 발전의 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남방의 복지에 위치한 복주시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그림과 시가 일상인 한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방학 기간에 읽기 좋은 책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듬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무엇 때문에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발전 방식의 녹색화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보치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중국식 현대화를 건설하는 본질적 요구에 근거해 내린 중대한 판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4개 측면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질 높은 발전은 녹색 발전이 보편적인 형태로 되게 하는 발전입니다. 자원 및 에너지의 제약을 심하게 받고 경제 수용량이 제한적이며 생태계가 취약한 것이 인구가 14억이 넘는 대국인 우리나라의 기본 국정입니다. 전반적으로 현대화 사회에 들어서려면 에너지 소모가 크고 오염이 심하며 오염물 배출량이 많은 성장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중공업에 편중되고 에너지구조는 석탄에 편중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될 추세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주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약 830kW였는데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와 에너지구조의 녹색화, 저탄소화 전환 압력이 비교적 크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관건기가 바특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모하며 대량으로 방출하는 조방형 생산 방식을 개변해 자원 리용의 효율화와 녹색 발전, 저탄소 발전, 순환 발전을 토대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녹색 발전, 순환 발전, 저탄소 발전은 현시대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방향으로서 발전 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인 범위에서 볼 때 녹색화, 저탄소화 전환은 경제구조 고도화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매우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의 발전 태세로부터 볼 때 한편으로 녹색화 전환으로 인해 저렴한 요소 원가 우세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 생산 함수가 재구축되고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가 추진되면서 새로운 성장점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녹색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면서 풍력발전제조업과 태양광발전제조업의 생산능력, 신규 설비용량 규모와 누적 설비용량 규모가 10년 가까이 꾸준히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거대한 전통산업 녹색화 승격 및 개조수요와 녹색소비수요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녹색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3차 5개년 기획 기간 우리나라에서 2000여 개 녹색 공장과 170여 개 녹색 공업 단지를 세워 녹색 소비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2021년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녹색 산업은 새로운 기술을 육성하고 새로운 경영 방식을 산생시키며 새로운 공급을 창조하고 새로운 수요를 형성하는 등 방면에서 거대한 역할을 발휘해 질 높은 발전에 강대한 녹색 발전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셋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질 높은 발전은 곧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인민의 기본적인 수요도 크게 변화되었는 바 여기에는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에 대한 수요는 물론이고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수요도 포함됩니다. 그리하여 인민의 생활지수와 행복지수에서의 생태 환경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화 전환을 추진해 녹색 산업과 저탄소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녹색 소비를 재창하며 녹색적이고 저탄소적인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형성을 추진함으로써 이민에게 보다 양질의 생태 제품을 제공하고 생태 보호, 경제 성장, 민생 개선의 통일을 적극 실현해야 합니다. 넷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안전한 발전을 실현하는 유력한 보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1차 제품 소비국으로서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동, 알루미늄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입 레원지도 집중되어 있어 공급 안전을 보장하는 데 위험성이 큽니다. 질 높은 발전은 곧 자원 리용률을 높이는 발전입니다. 공급 측에서 수입은 확충에 주력해 신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특히 수요 측에서는 절약과 집약화를 실현해 지출 절감에 주력하고 전면적인 절약 전략을 실시하며 에너지 자원의 수급 부족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수입 의존도와 공급 보장 안전 위험을 낮춰 경제와 사회 발전 행정이 에너지 자원의 공급 부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24 당대회의 포치에 따라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와 저탄소화를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건적인 조치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녹색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조세, 금융, 투자, 가격 관련 정책 및 기준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자원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선진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응용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방면의 사업을 잘해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으로 되는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남방의 복지, 복주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95번째는 남방의 복지에 위치한 민월의 도우, 복주입니다. 요요하게 흐르는 민강이 도시를 흘러지나고 도심에는 세 산과 두 탑이 지켜서 있으며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온천수가 도시의 독특한 운치를 가미합니다. 복건성의 성도인 복주는 동남면에 민강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바다를 마주한 복주는 동남연해의 유명한 고성이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무역항입니다. 복주는 22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입니다. 월왕 9천의 제8대 손인 무제가 기원전 202년 한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멸한 공으로 민월왕에 책봉된 후에 복주의 야산 기슭에 야성을 축조했습니다. 282년 복주 대수 엄고가 자성을 축조했고 그 후 진나라 때 중원의 사대부들이 북방의 란을 피해 대거 남하해 복주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나라 후반에도 중원의 귀족들이 대거 남하하고 송나라 때에는 정치의 중심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중원인과 민월인 간 대통합을 통해 복주는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고 성곽의 규모도 점점 더 확대됐습니다. 복조성은 역대로 수차 증축했습니다. 1000년 전 당나라 후반에 민왕 왕심지가 협성을 축조하면서 경치가 수려한 어산과 오산, 병산을 성 안에 포함시켜 복주는 산이 성 안에 있고 성이 산 중에 있는 독특한 도시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복성 때인 1066년 복주 대수 장백옥이 복주인들을 동원해 용수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따라서 온 성 안에 로금이 우거진 복주는 용수나무의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복주성에는 어산과 오산, 병산, 시산이 도심에 우뚝 솟아 있고 백탑과 오탑이 서로 마주보고 민강이 도심을 흘러지나며 세계산 두 개 탑, 한 갈래 강물의 독특한 구도를 형성합니다. 복주 도심에 위치한 어산은 모양이 거대한 거북이를 방불케 합니다. 랑오섬과 의오현, 응오섭, 접오문 등 산중의 명소 이름에도 모두 자라 오자가 들어갑니다. 어산에는 또 평원대와 척공사, 구선관, 천군전, 대토전을 비롯해 많은 명승고적이 산재해 있으며 송나라 때부터 조성한 마의 석각도 100여 곳이나 됩니다. 현재 복주의 유명한 명소로 된 삼방치랑은 옛날 복주성의 골목이었습니다. 세 개의 동네와 일곱 개의 골목을 말하는 삼방치랑은 옛날 귀족들이 살던 구역으로 오늘날도 건물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품격을 유지하고 가옥들 사이에는 수십 개의 정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골목이 얼기설기한 삼방치랑은 골목 바닥에 석판을 깔고 건물은 하얀 담벽에 청색의 기와를 얹어 산뜻합니다. 건물마다 엄밀한 구도와 정교한 공법을 자랑하는 삼방치랑은 민월 고성의 가옥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1500여 년 전에 조성을 시작한 서선산은 남북 방향으로 뻗은 중심선에 천왕전과 대응보전, 법당, 장경루 등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데 건물이 높고 넓으며 아늑한 정원이 건물들을 둘러싸서 조화롭습니다. 고산 산허리에 위치한 용천산은 1000년 전 민왕 왕심지가 세운 것인데 구도가 교묘하고 공법이 정교해 복근 사찰 중 으뜸이라는 미명을 자랑합니다. 용천사에는 또 수십 개의 사리와 2만여 권의 불교 경전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병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화림사 대전은 장강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964년에 건설을 시작한 화림사 대전은 웅장한 건물과 정교한 공법, 못 하나 사용하지 않은 교묘한 건축 기법을 자랑하는 동시에 뚜렷한 민월의 지방 특색도 드러냅니다. 바닷가의 추로라 불리는 복주는 예로부터 교육을 중시해 민왕 왕심지가 초현원과 사문학 등 교육기관과 학당을 설립해서부터 1866년 중국 최초의 근대 해군학교인 마미선 정학당이 설립되기까지 1000년 동안 복주의 학구열은 식을 줄 몰랐고 인재가 많이 났습니다. 북송의 관리이자 유명한 서예가인 채양과 청나라 대신이자 애국 정치가인 림측서, 양무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신보종, 화교의 두령이자 민주혁명가인 황래상 등이 그 대표입니다. 복주인들은 예로부터 세상을 보는 안목과 넓은 흉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50여 개 나라와 지역으로 간 250여만 명의 화교들은 현지에서 중국인들의 우수한 미덕을 실천하고 중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줍니다.

세계 중국인 갑부라 불렸던 림소량과 세계 설탕의 왕 곽학년, 담배의 왕 최온위, 목재의 왕 황쌍한 등은 해외 창업에 성공해 자신들의 행동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복주인의 정신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복주는 온천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남북길이 5km, 동서너비 1km의 범위의 지하에 온천이 집중되어 있는데 온천수의 수온이 높고 품질이 뛰어나며 물량이 많고 칼슘과 철분을 망라한 수십 가지 광물질이 함유돼 복주는 명실공히 온천의 도시입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는 복주의 요리 불도장은 취춘원을 차린 정춘발이 개발한 음식입니다. 상어 지느러미와 해삼, 전복, 닭고기, 돼지 족발, 조개를 비롯한 20여 가지 식재료로 만든 불도장은 맛이 고소하면서도 깊어 국빈연에도 자주 오릅니다. 전한대에 의하면 100여 년 전에 청나라 때 복주 관전국의 한 관원이 복주 포정사 주련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로부터 주련은 그 집에서 맛본 한 가지 음식을 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닭고기와 오리고기, 양고기, 소시지 등을 뚝배기에 넣어 끓인 것인데 맛이 깊고도 담백해 주련은 집에 돌아간 다음에 개인 요리사 정춘발에게 그와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 시켰습니다. 정춘발이 주인이 설명하는 대로 음식을 만들었으나 맛이 별로였습니다. 주련은 주춘발을 데리고 관전국 관리의 집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불도장의 조리법을 배우고 돌아온 정춘발은 기존의 식재에 다양한 해물을 넣어 더 깊고 진한 맛을 냈습니다. 그 후 정춘발은 주련의 집에서 나와 음식점을 차리고 불도장을 전문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선비 몇 명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 음식을 맛보고 나서 모두 맛이 일품이라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뚝배기 뚜껑을 여니 육향이 멀리 퍼져 부처도 그 향기에 좌선을 그만두고 담 넘어 오겠네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로부터 복수전이라 부르던 이 음식은 불도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남방의 복지에 위치한 복주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내 여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그림과 시가 일상인 한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1: 내몽골 바이안 호리에 살고 있는 오대범은 또래 대부분처럼 집에 있는 양 오리의 끊임없는 울음소리에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또 식사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채소온실에서 나올 때 왼손에는 샐러리 한 묶음, 오른손에는 빨갛게 익은 토마토 두 개, 오이 하나를 들고 나오는 풍경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웃집과 비슷한 젊은, 엇비슷한 높이의 단층집이지만 집안에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실에는 온갖 물감과 화지가 가득하고 아름답게 그려진 수목화가 자유롭게 펼쳐지며 폐기된 수도꼭지는 알록달록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집 대문의 춘년 역시 오대범이 부모님과 함께 그린 것입니다. 대범이는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집에 돌아왔을 때 집 문을 열던 순간의 충격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대범은 레몽골 대학 애니메이션 전공에 합격한 후 방학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나가 스케치를 하곤 했습니다. 부녀는 그림 도구를 펼쳐놓고 나란히 앉아 조용히 같은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대범이 대학 시절 그림을 잘못 그리게 했다고 어머님께 하소연했을 때 엄마가 전화로 우리 집 강아지가 고양이를 끄는 모습을 그리면 어떨까? 개썰매처럼 뒤에 고양이가 앉아있는 거야 라고 제안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재미있다고 생각한 대범이는 엄마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했고 엄마는 연필로 한번 그려봤는데 그려진 강아지가 너무 귀엽고 정말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방학만 되면 대범은 집에 돌아가기

다이어리에는 가을의 노란 라협을 붙이기도 하고 딸의 가장 귀여운 모습을 그려놓기도 하면서 평범한 나날이 그렇게 달콤해졌습니다. 오대범의 첫 직장은 항주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 아버지가 가르쳐준 첫 그림, 둘이서 끝없이 즐겼던 보물찾기 놀이, 그리고 언제 가도 질리지 않았던 가게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쇼핑을 가면 저 장난감 좀 만져봐라 하며 주인과 상의해 장난감을 만져보게 했어요. 전화 통화에서 대범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썼던 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뜻밖에도 수학이 노마에서 아버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대범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시를 쓰고 딸이 그림을 곁들여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쓴 시를 낭독하여 녹음해 딸에게 보냈고, 대범은 기차 안에서 출장을 가든 하나하나 듣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 적석에서 영감을 얻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시에 맞춰 그린 그림을 볼 때마다 항상 놀라셨어요. 내가 이 시를 이렇게 리해했구나 하시면서, 그러면서 다음 시를 쓸 더 큰 동기를 얻으셨어요. 아버지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은 과거라는 어린 양, 어떤 일은 잊혀져다가도 다시 떠오르기도 하지. 잃어버렸던 어린 양을 되찾은 것처럼 때로는 영영 떠오르지 않기도 하지. 내 어린 양이 혹시 늑대를 만난 것은 아닐까. 오대범이 만든 인터넷 계정의 이름은 초범협, 근심을 초월할 수 있는 협객이라는 뜻입니다. 부녀가 계속해서 올리는 시와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적 그녀를 데리고 세상에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었고, 어른으로 성장한 그녀가 다시 부모님께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해주었네요. 이 글을 보고 대범은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시, 어머니의 그림을 모인 지 10년, 이제는 잘 정리해서 남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2020년 대범은 항주의 직장을 그만두고 내몽골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범은 아버지가 그동안 쓴 시를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시집 제목은 아버지의 동명시, 시가 오지 않았다에서 따왔습니다. 거북이는 오지 않았고, 잠자리는 오지 않았고, 작은 벌레도 오지 않았네. 그리고 나의 시도 오지 않았네. 새 책을 펼쳐보며 엄마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를 쓰지는 못하지만 하루하루 시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집 앞 온실에서 엄마는 3분의 1은 채소, 3분의 1은 과일나무,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에는 반드시 꽃을 심습니다.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시처럼 만들 수 있을까? 대범은 가족 셋의 작품을 갖고 각종 책 전시회, 예술제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술제에서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얻은 것은 돈 이상의 가치였어요. 그들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대범에게 묻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시는데 계속 그리도록 격려해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작품이 나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범의 계획표는 거의 아버지의 시와 어머니의 그림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2년 아버지는 녹내장 진단을 받았고 시력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대범은 아버지를 모시고 단둘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소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아버지가 볼 수 있는 풍경을 더 보여드리고

0: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내몽골 바얀호르를 출발해 대범은 아버지를 고향 사막으로 데려가 햇볕을 쬐게 하고 하남 정조에 가서 황하 물소리를 듣게 했으며 항주의 소호도 보여주고 강소 남경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시장도 보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휠체어를 밀고 온갖 꽃향기 가득한 공원으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타향살이하는 동안 대범은 아버지를 모시고 도서 토크 행사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공유회 도중 갑자기 밖에 폭우가 쏟아져서 누군가 우리 모두 책에 있는 시 한 편씩 읽어보자고 제안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미 완전히 실명한 아버지는 선글라스를 쓰고 휠체어에 앉아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이 자기 시를 한 편 한 편 읽어준 것을 듣고 딸에게 자랑하며 속삭였습니다. 내 시 참 잘 썼지? 아버지는 대범에게 편지 쓰기라는 시를 써주었습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단다. 글자 하나하나는 모두 장난치는 어린 양이란다. 부디 정성껏 돌봐다오. 푸른 초원 후에 아름다운 천국을 환상해보렴. 대범은 이 시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시와 어머니의 그림이 함께하고 그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결코 놓지 않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오대범은 부모님의 창작 상태를 매우 부러워합니다. 부모님께 영감을 주어 그들만의 열정을 찾도록 도울 수 있었던 대범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생활이 바로 꿈꾸던 삶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라디오로 듣는 세상, 그림과 시가 일상인 한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지는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여름방학에 읽을 만한 책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작품은 지구의 심장 소리를 들으라. 지구의 깊숙한 곳을 향한 용감한 탐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튼튼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작가 하건영이 창작한 이 보고문학 작품은 심지탈임과학 1호 시추정 1만 멘터 시추의 웅장한 과정을 전경으로 보여주며 중국의 심지탐사가 영리에서 세계 선두로 도약하는 로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신시대의 대국중기 배후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어린 독자들은 과학탐구의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막 로전 사이에 소리 없는 견지가 있고 지구 중심을 향한 탐사자들의 끈질긴 도전이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요람. 강서성 위두현 한 객가인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련성이라는 할머니는 모두에게 깊은 사랑을 받는 자상한 노인입니다. 1934년 여름, 련성 할머니의 아들 박미수는 홍군에 입대하여 부대를 따라 이동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며느리가 낳은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하고 생생하게 펼쳐지는 이야기, 피와 불의 역사와 성장 서사는 이 작품이 작은 장면적 서사와 작은 인물에 대한 관심을 통해 소소한 의미에서 큰 의미를 드러내는 혁명적인 소설 모식을 확립했습니다. 다음은 강자심. 작가 마전사가 쓴 이 작품은 아동의 시각으로 10세 소년 성야가 어머니를 따라 작은 섬으로 이주한 후에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섬에서 성야는 강한 자기장 장치가 친구 류창수의 성공적인 수술을 돕는 것을 목격합니다. 저자는 강자기장 과학중심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조사하고 상세한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강자기장 실험장치가 무에서 유로, 뒤따르던 대로부터 세계 기록인 45.22만 가우스를 돌파하기까지의 전 도약 과정을 전경식으로 생생하게 펼쳐 보입니다. 다음은 지능 묻은 축구공. 이는 작가 오몽춘이 쓴 현실주의 아동소설로 섬서성 남부 한 시골 축구 소년의 성장과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진령산맥의 깊은 곳에서 소년들은 축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작품은 진령산맥 남쪽 기슭에 있는 한중 지역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및 민속 풍물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산간 지역 인민들의 불굴의 생존 의지와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동경과 추구를 구가했으며 시골 마을의 큰 변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산을 만나리라. 이는 구공호 작가 왕록이가 쓴 아동소설입니다. 소녀이라는 지나친 관심과 평가하는 성적을 피해 학교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마치 증조 할머니가 남긴 20여 마리의 양처럼 하라산 사이를 막막하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비록 선생님과 어머니가 여러 번 그에게 재입학을 권고했지만 그는 모두 회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집을 떠났던 아버지의 귀환은 가정의 곤경을 완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생활에 짓눌려 숨이 막혔고 방향을 잃고 어쩔 바를 모르던 이라는 문학 속에서 삶의 빛과 방향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다음은 천막 서커스단.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는 텐트, 갈 곳이 없는 동물들, 텐트 꼭대기에서 별을 보는 한 어린이, 이곳은 천막 서커스단입니다. 화려한 무대도 없고 전문적인 조련사도 없으며 아버지와 동물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정만이 남아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박수 소리가 사라지면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이 안식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소년 잠두는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긴 로정에 나섭니다. 양주대학 문학원 겸직 교수인 탕성란이 쓴 이 작품은 작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년과 작별하고 친구와 작별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줄 알았던 서커스단과 작별합니다. 소년 잠두는 기나긴 로정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읽는 법을 배우고 리해하는 법을 배웠으며 가장 소중한 기억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상 영화관 도서관이었습니다.

월드님의 회사의 진품부에도 바왕 두심은 비는 그날 쉬청샹 아힌 물금 보들기 비실제 바들 장준 날이 일게 토뚜뚜에 해볼고헐다 발매된 가라도 한 삼벌이

저화란 질기 누두날 청샹저단 아소지에나 늦벨드블 야므르바가틀엔 늦벨단 디밀어 에스루에 돌다란 알레구르다간 베텐볼 이지네젤르그 흠머긋 올텐 치르기